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Japan, Busan, Yeobangsan.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Remember the last time on our anniversary when I said we should go eat pork soup and you got mad? How about this place today? Do you like it?
2: 자기야, 여기 너무 좋은데 너무 고급이라서 좀 부담스럽다.
4: Oh, don't worry. For my sweet darling, I could come to a place like this every day.
2: 자기야, 진짜 감동이다. 그런데 자기 왜 자꾸 와인컵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흔드노? 정신 사납구로?
4: You know, red wine is best when it's breathing, like a person. Air is important. Oops, just letting it breathe a little more.
2: 어, 자기야, 와인이고 뭐고 다 흘리갖고 그 옷이 시뻘겋다. 자기야, 그거 빨리 빨아야 된대.
4: Don't worry, I'll just take it to the laundry. Oh, the waiter is bringing something. Enjoy your dinner.
2: 자기야, 왜? 어, 근데 우리 이리 큰 대접에 물 시켰나? 야, 외국에는 물도 돈 받는다 하던데 레몬 하나 띄워주고 엄청 비쌀 것 같아. 어, 이 대접은 어떻게 쓰는 거고 그냥 마시면 되나?
4: Have you heard about that lemon detox? As you know, lemon detox is super popular around the world. It flushes out toxins and makes the body feel lighter, right? You know, in Pelé, restaurants serve this before meals. You're supposed to drink it to cleanse your palate.
2: 어, 잠깐만, 자기야. 어, 다른 테이블은 거기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씻고 있다. 어, 어떻게, 저기는 곧 발도 씻을 것 같은데. 오, 손 괜찮나?
5: What?
4: How do I use this? How do I use this?
6: How do I use this?
4: How do I use this?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뜻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이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무슨 용도인가요? 라는 의미로 What is this for? 역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7: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How do I use this?
4: How do I use this?
7: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0,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oday, we're joined by Mr. Kim Ka-young here in the studio, the programmer for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Marking its 23rd year, the festival takes another look at the repetition and difference of life on stage. With 52 works from 13 different countries, the festival will pose questions in various languages about humanity in the age of AI, the warmth of community, love, and solitude, and the ways we look at one another. We'll talk about the 23rd festival, which has been connecting the breadth of the world with human stories right here in Busan. 네, 오늘 더 인터뷰는 김가영 부산국제연극제 프로그래머와 함께합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부산국제연극제는 반복과 차이를 무대 위에서 들여다보는데요. 오늘은 제23회 부산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국제연극제 프로그래머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3년 전쯤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0: 네.
1: 오랜만에 좀 나와서 좀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1: 제 소개 조금 더 하자면요. 저는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작품과 프로그램을 관객들에게 어떻게 잘 연결할지를 고민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연극제는 공연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과 예술가 그리고 해외팀들이 만나고 연결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올해는 특히 차이와 반복이라는 주제 아래 익숙한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작품들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현장에서도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프로그램님 정말 반갑습니다.
1: 네.
0: So it has been about 3 years since his last appearance and he admits to feeling a bit nervous but very happy to be back. He explains that his role involves figuring out how to best connect performances and programs with the audience. To him,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is not just a festival that shows performances but a space where citizens, artists, and international teams meet and connect. He shares that he is particularly excited about this year's theme, Repetition and Difference. And as the festival features many works that encourage people to look at their familiar lives through a new lens. Well, the 23rd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the opening on the 9th. Having observed the festival firsthand since then, how would you describe the atmosphere on site? 네, 제23회 부산국제연극제가 지난 9일 개막 이후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직접 현장을 지켜보면서 지금 연극제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1: 네, 그 5월 9일 개막작 알파고리 희생이론과 함께 그 광안리 밀락도 막 그래서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만나는 10분 연극제로 부산국제연극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0: 네.
1: 개막작을 보신 분들은 매우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특히 요즘 AI가 우리 생활에 좀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재조명해서 앞으로 우리가 AI와 어떻게 공존해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작품이라서 매우 감명 깊었다는 평이 좀 많고요.
0: 네.
1: 10분 연극제는 일반 시민분들이 직접 공연을 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공연 팀들의 참여도랑 관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0: 네. 네,
1: 극장 안에서 집중하고 작품을 보고 야외에서는 훨씬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시민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해외 게스트들 특히 부산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좀 감동받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0: 전체적으로 올해 축제가 조금 더 살아 움직인다는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축제 딱 4일 차인데요.
1: 네.
0: 앞으로 좀 남은 작품에 기대감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올해는 관객 반응이 특히 뜨겁다고
0: 네.
1: 들었습니다. So he notes that the festival kicked off on May 9th with the opening performance called AlphaGo Lee, Theory of Sacrifice, alongside the 10-minute theater festival at Milakto Market, where they met with many citizens. He shares that those who saw the opening play seemed highly satisfied, and many found it deeply moving as it re-examines the match between AlphaGo and Isildur to question how we should coexist with AI in our daily lives. He also mentioned that the 10-minute theater festival, a competition where ordinary citizens participate directly, saw great engagement from both performers and the audience. He feels that this year the festival feels alive as people can focus on works inside the theater while enjoying a more relaxed festival atmosphere outdoors. And he adds that international guests have been touched by warm responses from Busan audience as well. Now on the fourth day already, he says the anticipation for the remaining performances is only growing. And as we mentioned, this year's theme is repetition and difference. And the opening play, AlphaGo Lee, Theory of Sacrifice, poses a contemporary question about AI and human choice. So compared to previous years, what would you say makes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different this time around? 네, 올해 연극제의 주제는 차이와
0: 네.
1: 반복입니다. 특히 개막작은 또 이제 AI 시대 인간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극제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0: 네, 올해 주제인 차이와 반복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늘 작은 변화가 또 생기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질문이 태어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1: 네.
0: 개막작 알파고리 희생의 이론도 그런 점에서 좀 상징적입니다. 익숙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다시 무대 위로 가져와서 지금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좀 묻는 작품이거든요. 작년에 축제 글로벌 확장 프로그램을 좀 강화했다면 올해는 그 흐름 위에서 작품들이 좀 던지는 질문들이 조금 더 뚜렷해졌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사랑, 고독, 공동체, 권력 같은 주제들이 작품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관객들도 단순히 좋았다라기보다는 좀 생각할 게 많이 남는다. 뭐 이런 반응들이 확실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관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0: 네.
1: 작품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So he explains that this year's theme, Repetition and Difference, represents the idea that even within a repetitive daily routine, small changes always occur, and new questions are born from them. He sees the opening play as symbolic of this by bringing the familiar match between AlphaGo and Isildur back to the stage. It asks what choices humans are making today. He notes that while last year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festival's global expansion programs, this year the questions posed by the works have become much clearer. So themes like AI, love, solitude, community, and power are expressed in different ways across the performances. And he shares that instead of simply saying they enjoyed the show, they increasingly responded with works have given them a lot to think about, which is great to hear.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Kim Ka-young here in the studio, the programmer for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Now, the festival features 52 works from 13 countries. So, for our listeners who want to experience the festival, could you introduce some of the key remaining programs? Is there a particular performance or event that you would recommend they absolutely should not miss? 네, 올해는 13개국에서 52개의 작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청취자분들은 들으시면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올해는 초청 공연뿐만 아니라 K스테이지나 글로벌 네트워크스나 뭐 글로벌 링크, 다이나믹 스트리트 10분 연극제 뭐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 네.
0: 남아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폐막작 메리고라운드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헝가리 국립극장과 무용단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작품이라 무대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K스테이지도 조금 꼭 주목을 해주세요.

0: 주셨으면 하는데요.
1: 네.
0: 지금 한국 창작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자리를 볼 수 있는 자리고 해외 델리게이트와 직접 연결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축제,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축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16일에 유엔 평화공원과 17일에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이나믹 스트리트 요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프로그램 규모가 정말 풍성한 네. 것 같습니다. So he highlights that this year's festival is diverse, featuring not only invited performances, but also programs like K-Stage, Global Network, Global Link, Dynamic Street, the 10-Minute Theater Festival as well, and many, many more. Among the remaining programs, he highly recommends the closing play called Merry-Go-Round a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Hungary National Theater, a dance company, and an orchestra. He believes the stage itself will offer a very, very special experience. It also encourages the audience to pay attention to K-Stage as it provides a look into the creative methods of current Korean creators and directly connects them with international delegates. For those who want to enjoy the festival more casually, he suggests Dynamic Street, which will take place at UN Peace Park on the 16th and the Busan Cinema Center's outdoor stage on the 17th. Well,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like the 10-Minute Theater Festival and the street performance series called Dynamic Street, as you mentioned, are particularly intriguing, I think. What kind of experience do these programs, which break down the barriers and boundaries between the stage and the audience, offer to the citizens? 특히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10분 연극제와 또 거리 공연, 다이나믹 스트릿도 관심을 많이 모으고 네.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에게 어떤 경험을 선물할까요?
0: 저는 10분 연극제랑 다이나믹 스트릿이 부산국제연극제 성격을 제일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1: 네.
0: 10분 연극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무대 위에 오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다이나믹 스트릿은 공연을 극장 밖으로 꺼내서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1: 네.
0: 이 프로그램들이 좀 좋은 이유는 연극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술이 좀 멀지 않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좀 느끼게 해주고 시민이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도 될 수 있고 예술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0: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부산국제연극제를 더 부산다운 그런 축제로 만든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1: 네. 연극이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네.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he believes that the 10-Minute Theater Festival and Dynamic Street are the programs that best represent the core identity of the festival. While the 10-Minute Theater Festival allows citizens to take the stage themselves, Dynamic Street brings performances out of the theater so that anyone can encounter them easily. He also shares that these programs are wonderful because they naturally show people that theater is not a difficult or distant form. Citizens get to experience being participants rather than just spectators and allowing art to flow into their daily lives. He feels these programs are what makes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a festival that is unique to our city of Busan. Well, this year's festival also features K-Stage, as you mentioned. It's a program that supports the global expansion of Korean theater. So what kind of potential and competitiveness do you hope Korean performing arts will demonstrate through K-Stage? Also, have you noticed any shifts in the reactions of international delegates? 이번 연극제에선 한국 연극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Stage 프로그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님은 K-Stage를 통해서 한국 공연 예술이 어떤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주게 기대하고 있는지 또 해외 관계자들 반응 속에서 또 좀 체감하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함께 들려주시죠.
0: 네, 이번 연극제에서는 우리 연극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K-Stage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를 넘어서 한국 연극이 세계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뉴욕 아멜 페스티벌에서 초청이 됐고요.
1: 네.
0: 네, 서페이스라는 작품도 뉴욕 라마마 실용극장에 초대 공연한 바가 좀 있습니다. 네, 올해도 여러 해외 델리게이트가 직접 심사에 참여해서 우수작을 좀 보고 자국 축제와 연결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K스테이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한국 공연이 실제 국제 무대와 만나는 통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저는 여기서 한국 작품들이 한국적 정서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얼마나 다양하고 힘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 선정작들을 보면 장르도 매우 다양하고 창작자들의 색도 좀 분명하거든요. 저는 K스테이지가 앞으로 국제연극제 안에서 더 중요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 그렇군요. So he explains that K-Stage aims to globalize Korean performance content and help local artists leap onto the international stage. He shares a successful example from last year, noting that the work was invited to San Diego Amil International Festival, while Surface was also invited to perform at the La Mama Experimental Theater Club in New York as well. This year, several international delegates are participating in the evaluation process to discover outstanding works and explore possibilities for their own domestic festivals. So he views K-Stage as a gateway for Korean performances to meet international stages rather than a simple competition. And he hopes that these works will demonstrate not only Korean sensibilities, but also structural diversity and artistic power. Well, your strong recommendation for the closing play, Merry-Go-Round, has already sparked a lot of interest. I heard it's a massive production with over 50 actors, but there was a moment where it almost didn't make it to the festival, I hear.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is?
2: 예, 프로그래머님이 강력 추천한 올해 폐막작 메리고라운드 네.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출연 배우만 50명이 넘는 대형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0: 네, 부산 국제연극제 앞두고 미팅을 좀 했을 때 저희가 출연 배우 50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 스태프까지 포함하면 70명이 좀 넘는 이게 대형 공연이라서 사실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1: 네.
0: 그 작품이 사실 되게 좋지만 이게 초청 비용부터 좀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1: 그럼요.
0: 사실 조금 한 반쯤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부쪽 팀의 헝가리 국립극장에서 부산으로 오고 싶어하는 열정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좀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다가 헝가리 대사관과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1: 네. 네.
0: 그리고 공연단체인 헝가리 국립극장에서도 노력을 엄청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23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규모의 공연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1: 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So he admits that when they first discussed the play, he thought inviting them was impossible with over 50 actors and a total team about 70 including staff. The scale was daunting, right? And the logistics were overwhelming. He initially spoke with them about without much expectation because of the high cost and extensive preparation it required. However, he was deeply moved by the group's incredible passion to perform in Busan. And to make it happen, he explored various avenues for support. Through the active assistance of the Hungarian Embassy and the Hungarian Cultural Center, along with the immense efforts of the National Theater of Hungary, they actually were able to secure the largest scale performance in the 23-year history of the festival. And he is just now eagerly looking forward to see it on stage. So there was a good reason you recommended it, right? Now, I'm even more curious, without giving away any spoilers, could you introduce the piece and share the message you hope the audience will take to heart?
2: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폐막작 메리고라운드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 이 소개와 함께 관객들이 공연을 통해서 꼭 마음에 담아갔으면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0: 네, 아직 그 티켓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1: 네.
0: 네, 지금이라도 예매를 서둘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1: 네.
0: 공연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그 헝가리 국립극장과 국립무용단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작품입니다. 1956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동명영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번 축제를 통해서 아시아 초연으로 소개됩니다. 사랑과 결혼, 공동체의 질서 같은 문제를 좀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풀어내는 작품이에요. 관객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거는

0: 사랑이라는 감정도 결국 시대와 사회 속에서 계속 질문받는다는 점입니다. 또 무용과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장벽도 조금 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대에서 정서를 충분히 아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언어를 몰라도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깊게 몰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o the work i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National Theatre of Hungary, the Hungarian National Dance Ensemble, and its orchestra as well. It is based on the 1956 film of the same name, which was nominated at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it is being introduced as an Asian premiere through this festival. He described it as a beautiful and lyrical piece that explores themes such as love, marriage, and the social order of a community. What he hopes the audience will take away is a realization that even a feeling as personal as love is constantly questioned by the era and society one lives in. Since dance and music play such a vital role, he notes that it is a performance where viewers can fully experience the emotions on stage, even without understanding every word of the language. Sounds beautiful already. Now, listeners, if you're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Kim Ka-young, the programmer of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Now, it feels lik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has evolved beyond a local event to become a platform for global exchange. So, from your perspective, what do overseas artists find most attractive about the city of Busan? And what kind of cultural city do you hope Busan grows into? 우리 부산국제연극제가 이제 세계 연극인이 교류하는 국제 또 이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해외 예술가들은 부산이란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부산이 어떤 문화도시로 성장해 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부산은 해외 예술가들에게 조금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도시인 것 같아요.
1: 네.
0: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이 해외 예술가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이렇게 조금 다가가는 것 같고요. 축제 장소들도 극장뿐만 아니라 뭐 도시 여러 공간에서 펼쳐져 있어가지고 도시 자체가 좀 색다른 경험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특히나 관객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항상 공연이 끝나면 부산 관객들에게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매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괜히 좀 뿌듯해지고 네, 조금 그렇습니다.
1: 그럼요.
0: 네, 그리고 내년도는 해외 아티스트들과 좀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 중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부산 곳곳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로 인해서 부산이 좀 글로벌한 도시로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이 공연을 소비하는 도시를 넘어서 예술가들이 좀 머물고 만나고 다시 좀 오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좀 됐으면 합니다. 네.
1: 맞습니다. So he observed that international artists view Busan as a very multidimensional city. They're often captivated by the way the ocean and the urban landscape actually blend together. And since the festival venues are spread across various city spaces rather than being confined to theaters, the city itself offers them a unique experience. Also, he notes that guests frequently comment on the audience's response, often expressing their deep gratitude to him for the warmth of Busan crowds. And for next year, he is planning programs that involve direct collaboration with overseas artists. His hope is that through these diverse attempts throughout the city, Busan will continue to evolve into a global destination. And he aspires for Busan to be more than just a place for performers or performances are consumed. He wants it to be a city where artists stay, meet, and feel a strong desire to return. Well, you have been observing the theater scene for a long time. In your opinion, what is the most fundamental power that theater possesses? 오랜 시간 연극 현장을 지켜오셨는데요. 프로그래머님이 생각하는 연극만이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0: 네, 우리는 일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경험이 보통 휴대폰으로 뭐 쇼츠나 화면으로 보고 빠르게 소비하는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조금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평소에.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미처 소화도 잘못 시키고 지나면 사실 뭘 봤는지도 기억도 좀안날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그 시간만 계속 죽이는 그런 경험. 근데 연극은 누군가의 몸, 목소리, 침묵 같은 그런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천천히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연극은 좀 정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예술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감정이나 관계를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타인의 삶을 잠시나마 조금 이해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경험. 그래서 사고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 그렇군요. So he reflects on how most of our daily experiences involve consuming vast amount of information quickly through screens, often to the point where we forget what we've even seen. Experiences that simply kill time. In contrast, theater allows us to slowly experience someone's voice and silence within the same physical space. So it forces us to re-examine the emotions or relationships that we might have overlooked and allows us to briefly understand and experience the lives of others as well. Beautifully said.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아,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아, 조금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0: 네, 너무 재미없게 한 건 아닌가 좀 걱정합니다.
1: 정말 아닙니다. 네, 네, 네.
0: 아 근데 부산국제연극제의 남은 공연은 정말 재밌는 공연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올해 축제는 차유와 반복이라는 주제 아래 극장 공연부터 야외 프로그램, 국제 교류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한참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현장에서 오셔서 축제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연도 많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질문을 가져가는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So he shares that it was a pleasure to talk about the festival today and he assures the audience and of course listeners that the remaining performances of the festival will be incredibly exciting and he just reminds everyone with the theme repetition and difference. The festival is still in full swing with a wide range of theater plays, outdoor programs, and international exchange events. And just a reminder, it will continue on until May 17th. So if you are interested, do check it out here in Busan.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r. Kim Ka-young, the programmer of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김 가영 부산국제연극제 프로그래머와 함께 했는데요. 안동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YOLO by Stella Jung.

0: The time is now 11:45,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Vietnam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정리나 is joining us from Hanoi. 네, 오늘은 베트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정리나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of the day. General Secretary and President Tô Lâm has been very busy on the diplomatic front. Following his visit to China in April, he completed state visits to India and Sri Lanka last week.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se visit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베트남 또 럼 이 서기장 겸 또 국가 주석의 외교 행보가 정말 분주한데요. 지난달 중국 방문 이후 한 달 만에 인도와 스리랑카를 잇따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 네, 또람 주석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인도와 스리랑카를 차례로 국빈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지난 4월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중국을 다녀온 데 이어서 한 달도 안 돼 다시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특히 인도 방문은 베트남에서 당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한 상태로 국빈 방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양국은 2016년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10년 만에 확장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0: 그렇군요. 베트남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So President Tô Lâm made state visits to India and Sri Lanka from May 5th to 8th. Notably, his visit to India was the first time a Vietnamese top leader holding both the positions of General Secretary and State President made a state visit there. And to mark the 10th anniversary of their 2016 partnership, the two countries upgraded their ties to an enhanced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lso known as ECSP, signaling a much deeper level of cooperation. Well, in which specific areas did they agree to strengthen cooperation?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나요?
1: 네,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 국방과 해양안보, 디지털 결제 시스템 연동, 그리고 히토리온 핵심 광물,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분야까지 망라돼 있습니다. 인도는 베트남을 자국의 동방정책과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했고요. 베트남으로서는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망과 기술 협력을 다변화할 통로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에 이어 들린 스리랑카에서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2030년 양자교역 10억 달러 목표와 함께 호치민 콜롬보 간 직항 노선 개설을 발표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scope of cooperation is very broad, covering defense, maritime security, critical minerals like rare earths, semiconductors, AI, and space technology. They set a bilateral trade target of $25 billion by 2030. And in Sri Lanka, the two nations also upgraded their relationship to a comprehensive partnership and announced practical economic steps, including the launch of direct flights as well. Now, China in April and India in May, as we mentioned. How should we interpret this rapid succession of diplomatic moves by Vietnam's new leadership? 한 달 사이에 중국과 인도를 모두 방문한 점도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이런 빠른 외교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 이른바 대나무 외교를 표방해 왔는데 이 또럼 체제가 출범한 이후 이 기조가 한층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양쪽 모두의 확장과 격상이라는 외교적 수사를 동원했는데

0: 실제로 어떤 사업이 어떤 속도로 추진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 key takeaway is how Vietnam covered both Asian giants, I would say China and India, within a single month. It suggests that the traditional bamboo diplomacy, characterized by its flexibility and balance, is being further solidified under the Thu Lam leadership. While maintaining traditional ties with China, of course, Vietnam is showing a strong will to diversify its diplomacy and supply chains through a strategic partner like India.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second topic. While Vietnam emphasizes peaceful resolution on the diplomatic stage, the situation in the South China Sea seems a bit different. A recent report indicates that Vietnam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ts artificial island reclamation. So, what are the details?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베트남이 외교적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남중국해 현장 분위기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인공섬 매립 면적이 또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 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지난 8일 발표한 이 위성현상 분석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베트남이 지난해 3월 이후 1년 사이에 스프레틀리 베트남령 쯔영자군도에 약 2.16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매립지를 새로 추가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 누적 인공 면적은 약 11.21제곱킬로미터, 직간접적으로 파괴된 산호초 면적은 약 16.67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처럼 매립이 끝난 거점에서는 다음 단계 작업도 시작됐는데, 이 새로운 항만 세 곳이 건설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 베트남이 이 군도에서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항만은 모두 15곳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1곳이 2021년 이후 새로 지어진 항만들입니다.
1: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a report from CSIS's MT on May 8th, Vietnam has added about 21.16 or 2.16 square kilometers of reclaimed land in the islands over the past year, and they have moved on to the next phase by constructing infrastructure like ports and completed sites. Since 2021, Vietnam has built or is operating 11 new ports, including and indicating a pace of reclamation that is unprecedented compared to the past. So then, has this narrowed the gap with China, given how quickly Vietnam has been accelerating its efforts? 그렇다면 중국과의 격차도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0: 네, 오히려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 AMTI 분석에 따르면 이 중국의 누적 인공 매립지는 약 21.10제곱킬로미터로 이 베트남의 두배 수준에 달합니다. 이 결정적인 변수는 중국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매립에 들어간 이 베트남령 호황사군도의 안틀룸푸 안초인데요. 이 그동안 중국이 점거한 거점 중에 가장 작은 축에 속했지만 약 7개월 사이에 6제곱킬로미터 규모로 키워놨습니다. 이 스프레틀리에 있는 중국 최대 격점인 미스치프 암초와 거의 같은 규모인데 이 AMTI는 약 2,743m급 활주로를 짓기에 충분한 면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베트남과 중국 양국 외교부가 형식적인 항의는 주고받고 있지만 실제 행사로 실력 행사로 이어지는 이 강경 대응은 양측 모두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 그렇군요. So on the contrary, the gap seems to be widening again, actually. Since last October, China has expanded Antelope Reef to 6 square kilometers in just 7 months, and that's an area large enough for 2,700-meter runway. While Vietnam's cumulative reclaimed area is about 11 square kilometers, China's remains double that at roughly 22 square kilometers. While both speak of peace on the surface, an intense territorial expansion race is unfolding beneath the waves to solidify their respective claim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atest updates coming from Vietnam. 네, 오늘 베트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that was Ms. Chong Nina, based in Vietnam, Hanoi,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Thank you so much for that. And listeners, the time is already 11:53, which means it is time for us to wrap up. Final song for today is by David Choi with Can't Take This Away.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M 부산 영어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3: Hello,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1:00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3: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e.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2: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3: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4: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Remember the last time on our anniversary when I said we should go eat pork soup and you got mad? How about this place today? Do you like it?
2: 자기야, 여기 너무 좋은데 너무 고급이라서 좀 부담스럽다.
4: Oh, don't worry. For my sweet darling, I could come to a place like this every day.
2: 자기야, 진짜 감동이다. 그런데 자기 왜 자꾸 와인컵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흔드노? 정신 사납구로?
4: You know, red wine is best when it's breathing, like a person. Air is important. Oops, just letting it breathe a little more.
2: 어, 자기야, 와인이고 뭐고 다 흘리갖고 그 옷이 시뻘겋다. 자기야, 그거 빨리 빨아야 된대.
4: Don't worry, I'll just take it to the laundry. Oh, the waiter is bringing something. Enjoy your dinner.
2: 자기야, 왜? 어, 근데 우리 이리 큰 대접에 물 시켰나? 야, 외국에는 물도 돈 받는다 하던데 레몬 하나 띄워주고 엄청 비쌀 것 같아. 어, 이 대접은 어떻게 쓰는 거고 그냥 마시면 되나?
4: Have you heard about that lemon detox? As you know, lemon detox is super popular around the world. It flushes out toxins and makes the body feel lighter, right? You know, in Pelé, restaurants serve this before meals. You're supposed to drink it to cleanse your palate.
2: 어, 잠깐만, 자기야. 어, 다른 테이블은 거기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씻고 있다. 어, 어떻게, 저기는 곧 발도 씻을 것 같은데. 오, 손 괜찮나?
4: What? How do I use this? How do I use this?
5: How do I use this?
1: How do I use this?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뜻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이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무슨 용도인가요? 라는 의미로 What is this for? 역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How do I use this?
1: How do I use this?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adra, here with a local space owner bringing a unique vibe to Busan. 오늘은 하마 그리고 이발관의 한지원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밀락동에서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한지원입니다.
0: 가게 이름이 정말 특이해요. 이발관이 아니죠?
1: 아, 네. 이발관은 아닙니다.
0: 그런데도 이발관이라는 간판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가요?
1: 제가 가게를 이름을 지을 때 3어절로 짓고 싶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페르소나를 뜻하는 겁니다. 하마라는 별명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용해왔고.
0: 아, 그럼 하마는 사장님이신 거네요?
1: 네, 접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당시에 영향을 받았던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를 차용해서 이발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아티스트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인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참 그때 언니네 이발관 공연을 보러 서울도 자주 가고 음악 자체를 어떤 곡을 치고 싶어서 기타를 처음에 배우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실제로 하마 그리고 이발관에서는 언니네 이발관의 노래가 나오고 있나요?
1: 아, 맞습니다. 보통 이제 언니네 이발관 노래를 계속 듣고 있고요. 다만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리스트 바꾸고 있습니다.
0: 언니네 이발관이 혹시 한번 오신 적도 있을까요?
1: 그건 정말 아쉬운 일인데요.
0: 아.
1: 제가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사실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짓기는 했습니다.
0: 아, 지독한 짝사랑이군요. 이렇게만 들어서는 사실 공간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공간이 지금 좀 어떤 공간으로 꾸려져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저의 작업실에 놀러오는 기분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꾸몄습니다. 제 작업실에 놀러오는 손님으로 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꾸미고 편한 의자, 아늑한 분위기를 지향했습니다.
0: 아, 그러면 사실 이발관이라기보다는 하마 사장님의 작업실에 가까운 공간이네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또 언니네 이발관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마 사장님의 공간이라서 이름은 하마 그리고 이발관으로. 무언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그 힘이 저는 너무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게를 여시게 되기까지의 하마 사장님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1: 제가 전기공학과를 졸업해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기타를 계속 치게 돼서 계속된 우연으로 학교에서 출강을 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취업을 하게 돼야 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정말로 깊은 고민이 드는 한 순간이 있어서 그때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무조건 F&B 사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와인바에서 일해보면서 제가 베버리지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흘러흘러 이제 다시 하마 그리고 이발관까지 오게 됐습니다.
0: 이제 오픈하신 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1: 8-9개월쯤 되어가고 있습니다.
0: 아, 이제 1주년을 향해 가고 계시네요.
1: 네,
0: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이 이발관이라는 작업실을 오고 가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1: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컨텐츠 중에 귀납적 사주라는 컨텐츠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게끔 만들어진 상황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때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여러 가지 제가 남이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위로가 되고 그런 시간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 귀납적 사주 컨텐츠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인가요?
1: 사주는 이제 형식을 말씀드리는 거

0: Oh, yes. It's time for a run to Busan featuring Park Tan-woo PD. I was too excited about the dancing. I forgot I had to say something. So producer Park Tan-woo heads out into Busan and runs for his life for a beautiful route in Busan. It's got the ocean, wind, city rhythm. It's got Busan's dynamic energy. And of course, the route itself is not about the distance that you're running. It's about the rhythm of the city. It's about footsteps on the pavement. It's about breathing with the waves and brief moments of silence between neighborhoods. But it's Park Tan-woo PD, and you know that he likes to get all of his running noises in there, so I don't think we'll have any silence. So where did he run today?
1: 서면역에서 시작합니다. 서면역에서 부산시민공원, 부산시민공원을 거쳐서 어린이 대공원까지 가보는 코스로 갈 겁니다. 오늘 5월 1일 노동절이고 노동자와 어린이 접점이 뭐가 있지 생각하다가 모든 시민들이 그렇지 않나 싶어서 부산시민공원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아주 짧은 시작으로 생각으로 시작된 코스입니다. 서면 문화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노동절이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요즘은 취업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마 젊은 친구들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장래희망이라는 개념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뭘 잘하는지에 대한 좀 동사형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애정하는지 거기서 시작하는 동사형 꿈을 좀 가지면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 시민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와, 보이시나요? 작은 영화 같은 걸 틀어주는 야외 상영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럼 황금 연휴라 그런지 오늘 공원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린이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이게 저도 지금 잔디밭을 뛰고 있는데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저도 여기서 한번 누웠다 갈까요? 다들 많이 누워 계시는데? 와, 보이세요? 구름 한 점 있는 하루입니다. 확실히 5월이 생명이 그렇게 싱그럽게 돋아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어린이 대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런처 부산. 내가 더 빠르지. 국립 부산 국악원이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북문입니다. 저는 북문을 이렇게 나왔고, 자, 부산 국악원을 지나서 어린이 대공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어린이 대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등산객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또 갈매기 칠 코스네요. 보이시나요? 원래 이렇게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스톡 인 트래픽 어게인.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0: 바우처와 해외 물류비,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Busan City will expand support for local export-orient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acing difficulties due to the prolonged Middle East conflict. The city said that through a supplementary budget, it plans to allocate additional funding to programs such as vouchers for companies experiencing import and export difficulties, overseas logistics cost support, and assistance for participation in overseas trade fairs. In addition, to respond to transport disruptions and rising logistics cost, the city is planning to introduce a joint procurement support program for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goods, the first initiative of its kind among local governments.
0: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급등하고 일부 항공편이 축소되면서 부산 관광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1분기 부산 방문 외국인은 역대 최단 기간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부산관광공사는 항공사와 여행사 등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 As international fuel surcharges on flights have surged and some routes have been reduced, Busan's tourism industry has begun preparing response measures. Amid a record-breaking tre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visitors to Busan surpassed 1 million won in the shortest time ever during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In response, the Busan Tourism Organization plan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airlines, travel agencies, and other related industries in order to identify underground difficulties and explore support measures.
0: 40년 넘게 운행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이 오는 8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신조 전동차에는 스마트 예방 검수 시스템과 고화질 CCTV, 교통 약자를 고려한 배리어 프리 설계 등이 적용됐습니다.
1: The project to replace the aging trains on Busan Metro Line 1, which have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40 years,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this August. The new train sets are equipped with a smart preventive maintenance inspection system, high-definition CCTV, and barrier-free design features to better accommodate passengers with mobility challenges.
0: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을 위해 이동 중이던 부산 소방관들이 터널 안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신속히 진화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밀양의 한 터널에서 8톤 냉동 탑차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대피시킨 뒤 초기 진화에 나서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1: Busan firefighters who were en route to attend a national firefighting skills competition quickly extinguished a vehicle fire that broke out inside a tunnel. The firefighters discovered a fire in an 8-ton refrigerated truck inside a tunnel in Miryang, Gyeongnam Province at around 2:30 p.m. yesterday. They evacuated the driver and carried out initial firefighting efforts, preventing further damage.
0: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은 맑겠고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부산 현재 기온 17도입니다.
1: Clear weather is expected tomorrow with morning temperatures around 15 degrees and daytime highs reaching 22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17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un Kim.
0: 홍정화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PE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0: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2: 올스타
3: 잉글리쉬.
2: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도파민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 That's right. Junk dopamine gives us instant pleasure, while earned dopamine brings us lasting happiness.
2: 네, 자극은 짧고 행복은 오래가잖아요. 자, 여러분은 요즘 어떤 도파민을 쫓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진짜 도파민 이브닝 영어 친구
3: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스타 언니 박성원입니다.
3: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신. And welcome to All-Star
2: English.
3: 네, big hello to all of our listeners, our 부스타들.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watching us on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언니 in the house. 안녕하십니까,
2: 네,
3: 언니.
2: 네, 반갑습니다.
3: How are you?
2: I'm good. How are you?
3: I'm good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asking. 오늘 너무 natural해졌어요.
2: 아, 진짜요?
3: 주고받고 인사가.
2: 아, 좀 뒤에 뭔가 좀 더 해야 되는데.
3: 아, 여기까지.
2: 그건 다음번에.
3: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2: 네.
3: 네. Nice. So, these days, I'm sure a lot of you hear the word or term dopamine addiction a lot. You know, it's on your TV. 뭐, 요즘 뭐... 뭐 금쪽 같은 내 아이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 도파민 말 좀 많이 나오잖아요.
2: 네네.
3: 특히 아이들 그 위주로 이 도파민 토픽을 많이 나오는데. But did you guys know there's a difference between junk dopamine and earned dopamine? 자, 그렇다면 가짜 도파민과 진짜 도파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언니?
2: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도파민이라는 게 나쁜 도파민을 얘기한대요. 어떤 거냐면 하루 종일 쇼폰 보는 것. 배달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 또 이제 SNS 확인 안 하면 불안한 것, 그리고 긴 글을 읽기 귀찮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쁜 도파민이라고 하는데요.
3: 네.
2: 자, 반면에 건강한 도파민은 또 어떤 게 있나요?
3: So on the other hand, there's earned dopamine. So what earned dopamine is the calm that comes from meditation, a rush after a good workout, real conversations with people you care about, and the satisfaction of reaching your goals.
4: 건강한 도파민은 명상으로 오는 평온함, 뭐 운동 후에 깨어남, 좋아하는 사람과 뭐 나누는 대화, 배우면서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성취감이라고 합니다.
2: 네, 뭐 사실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네. 뭔가 고요함 뒤에 오는 이런 도파민들이 우리한테는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알지만
3: 네.
2: 사실은 좀 우리가 즉각적인 그런 뭐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현혹되기가 쉽잖아요.
3: 맞아요. 저도 솔직히 아까 뭐 안 좋은 가짜 네. 도파민 진짜 도파민이 구별할 때요. 근데 전 가짜 도파민 너무 좋아.
2: 대체적으로 즉각적으로 뭔가 네,
3: 네.
2: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3: 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네. 폰, 패드, 그쵸, 뭐 TV로 이런 거 다 보면 앱 다 이제 숏폼으로 돼 있고, 그쵸, 뭐지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이제 저 손가락으로 네. 몇 번 눌러서 이거 오는 거기도 하고 SNS도 잠깐 10초 15, 저 뉴스도 요즘 이게 그쵸 이게 SNS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네. 모를 것 같아요.
2: 사실 그쵸.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한데 그쵸.
3: 네.
2: 뉴스는 저희가 좀 찾아가면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3: 네.
2: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쇼폰 보고 있는데 제가 아 이거 나쁜 도파민이냐고 휴대전화 뺏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3: 아... 벌써 기분 나쁜데요?
2: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아, 유저님이
3: 네.
2: 민수 너라는 도파민 이렇게 보내셨네요.
3: 유저님이요? 잠깐만요. 네. 사실 유저님이... 민수 너라는 도파민
2: 점점점 뒤에 뭘까요?
3: 이거 칭찬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2: 칭찬으로 받아야 서로 건강하고
3: 잠깐,
2: 기분이 좋죠.
3: 유저님 괜찮습니까?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2: 아니 유저님은
3: 네.
2: 이렇게 민수님이 민수 씨가 에브리데이 스타가 도파민이라고 하셨잖아요.
3: 네네네.
2: 에브리데이 스타는 사실 어떨 때 도파민 뿜뿜 나오는 것 같나요?

0: 이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게 I know it's a bad habit to have, but 그 쇼폼요. 아 특히 희한하게 우리 BFM에서는 올스타 쇼폼 너무 재밌더라고요.
1: 올스타 쇼폼. 동의합니다.
0: 네네 그쵸 그쵸. 아 그래서 뭐 일단 저는 이 그 뭐냐면. 우리 한이 형이 이 표현 많이 잘 쓰는데요. 우리 조한이 형이 많이 잘 쓰는데 going down the rabbit's hole. 그 앨리스
1: 이상한 나라
0: 앨리스, 네. 앨리스 있잖아요. 네. 그 뭐 토끼 따라간다고 그 네. 구멍이 막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쇼폼 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막 한 시간 두 시간씩 맞아요. 넘어가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가짜 도프민 진짜 폭발하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 내 속에서.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완전 중독적인 뭐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는데. 근데 저는 그런데 우리 딸이 옆에서 뭐 딸이 옆에서 예를 들어 뭐 너튜브 들어가서 막 이것 좀 하루 너무 보면 안 된다 막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 아빠부터 안 봐야 되지 않을까요?
0: 맞아요. 근데 다행히 아직은 아빠는 이 말 아직 안 나옵니다.
1: 네.
0: 아직은 이 말 안 나옵니다. 네.
1: 저기 문자가
0: 계속 문자가 네. 들어오네요. 자 상윤 킴한테 문자 왔습니다. 하이 민수 삼. 상윤 킴님 우리 그 뭐지 그 나이 차이가 되는지 상윤 킴이 말합니다. 하이 민수 삼촌 and 언니 언니 이모. remember the disaster of the past 어린이날's EPQ? Apologies, but I'd like to let you know that Ian is fully recovered from it. 상윤 킴님이요. 우리 기억나시죠?
1: 네네네. 네, 네.
0: 저는 절대로 안 잊을 겁니다. 네, 우리 저번 주였나요? 그 I think it was last
1: 그렇죠,
0: week,
1: 저번
0: right?
1: 주,
0: 네, 저번 주에 어린이날 특집 Here All Star English 우리 대결로 우리 어린이날 EPQ 스페셜로 우리 이안 학생이랑 일단 이안이보다 조금 이렇게 누나인 네. 그 노른자 학생 한 명도 있었는데 그 누나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안이보다 그래서 question 이게 answer를 그 누나가 다 갖고 가서 이안이가 너무 좀 상처받았는데 네, 좀 너무 진짜 그때 너무 마음 안 좋았거든요.
1: 아니요. 네. 아니 그런데 좀 마음이 쓰인 거는 네. 맞는데 또 경쟁을 하다 보면 질 그쵸. 때도 있다는 거 배웠으니까요.
0: 맞아요. 일단 네. 상윤 킴님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an update on 이안이. 다음에 한 번 더 도전 꼭 해라고 한번 부탁해 주세요. I, 네. I think 이안 다음에 와서 뭐 teamwork, you know, whatever, you know, competition we might have for him. 진짜 그때는 너무 잘할 것 같아서.
1: 네, 이제는 네. 괜찮다고 하니까.
0: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1: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울면 안 된다고.
0: 네, 울면 안.
1: 울면 땡.
0: 네, 울면 땡 아니다.
1: 네. 자 그러면 네, 도파민 폭발 요 관련된 영어 표현들 좀 가르쳐 주세요.
0: 자, 도파민 이 자체 단어가 이 영어잖아요. 네. Right? But there are other ways to say that you're 이거 때문에 나 너무 지금 신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고 흥분한 상태는요. 이 단어가 있습니다. Hyped. H-Y-P-E-D. Hyped. 그래서 나 진짜 완전 텐션 엄청 올라왔어. I'm so hyped. 예를 들어 뭐지? 기다린 콘서트 당장 이제 내일이에요. 너무 신나. I'm so hyp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도파민 뭐냐면 이 내 그 가짜 도파민이든 진짜 도파민이든 너무 기분 좋게 하는 도파민이잖아요. 도파민 이 단어 쓰면서 표현 뭐 도파민 터졌다. 도파민 뿜뿜 이거든요. 영어로 도파민 러쉬라고 합니다.
1: 도파민 러쉬.
0: 네. 진짜 뭐 예를 들어 며칠 동안 뭐 좋은 도파민 그냥 산소에 가서 좋은 공기 이렇게 맡으면서 너무 좋았어. 완전 도파민 이렇게 뿜뿜이야. I had a dopamine rush. 왜 잘못 말했어요? 도파민 뿜뿜 아닙니까? 도파민 뿜뿜 on the mountains. 네, I had a dopamine rush. On the mountains.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네. 자, 여러분, hopefully, All Star English is bringing you some good dopamine. 여러분, 우리 진짜 도파민, 네, 이라고 생각합니다. Here at All Star English. 자, 화요일 All Star에서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쵸?
1: 네. 네. 어떤 코너가 있죠?
0: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ti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스타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asy Peasy Quiz. That's right.

0: Right, EPQ, easy peasy quiz, a real-time call-in English quiz. You call us and you answer three very simple English questions. 세 문제만 맞추면 너무 좋은 선물 받아가죠.
1: 네, 자 지금 전화하시는 건 아니고요. 번호만 기억해 주세요. 자 0517446691669266936694 넉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코너 시작하고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가 전화 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오늘도 날씨 오정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오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부스타 여러분들 오늘 잠깐 비 온 거 아시나요? 보셨어요?
1: 네. 오, 네네.
2: 네,
0: 점심에 좀 왔었거든요.
2: 정확히 네. 몇 시였더라? 한 1시에서 2시 사이였어요.
0: 맞습니다. 네. 1시에서 2시 사이에 잠깐 왔다가 금방 그쳤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최근 더웠던 날들에 비해서 much cooler at lunchtime. 바람도 꽤 강하게 불어서 it felt refreshing. 꽤 선선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tomorrow will heat up again.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의 기온입니다. Tomorrow will be low of 14 degrees and high of 25 degrees. Rain chance 0%, no rain at all. 그리고 공기 상태도 최고입니다. Air quality will be good, clear skies all day. 하늘도 공기도 super clean and fresh.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는데요. 내일 햇빛이 정말 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외선 지수, 즉 UV index will be low. 낮음이기 때문에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고요. Direct sunlight will make it feel pretty hot at lunchtime. 이것 때문에 내일 점심은 조금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어 표현을 가져와 봤는데요. Beat the heat. 이 뜻이 더위를 이겨내다라는 뜻인데 예문으로 drink plenty of water to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표현인데요. 혹시 하루에 물 몇 번 정도 드시나요?
2: 그렇죠? 아니요, 오늘 네. 오늘 포캐스트가 조금 너무 스무스했습니다.
0: 너무 좋았죠.
2: 중간 중에 들어가기 좀 그랬고요. 네네네. 우리 항상 뭐라 하잖아요, 이분한테. 네.
1: 아, 지금 피디님 우리가 지금 요정을 감상하고 있다고.
2: 이거 오늘 여러분 우리 부스타분들 같이 느꼈죠? 이 오늘 웨더 이 날씨 정보 포캐스트가 이 네네네. 리듬이 이게 너무 이게 바운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0: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2: 네,
0: 하나
2: 네.
0: 전문적으로.
2: 조금
1: 네네. 오늘 뭔가 헤어스타일에서 자신감이 더 뿜뿜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2: 맞아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오늘 스프레이 얼마나 뿌렸어요? 한 반 캔 정도 뿌리고 저 스타일 나왔는데.
0: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좀 많이 했어요.
2: 왜냐면 머리를 뭐, 여러분 머리를 움직이잖아요. 이분 머리카 움직임이 없어요.
1: 움직임이 없어요.
0: 네, 그렇죠. 네. 없습니다.
2: 너무 신기해.
0: 자, 이 정도로 일단 날씨를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4 observatory.
2: 와, 영어 파트도 오늘 실수 하나도 없이. 왜 이렇게 이 날씨 요정 다 안답게 오늘 했는데
0: 왜 다들 놀래시죠?
2: 네. 이런 모습 자주 알겠습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2: 네, 자 날씨 요정님 감사합니다.
0: 바이.
3: 고맙습니다.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4: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0: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1: But you're never home again.
2: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4: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2: Generations change and so do ideas.
3: 세대가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2: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can see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3: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선정된 분들께는 올스타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2: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EPQ란다. That's what you think 시작하기 전에 네. 지금 벌써 이게 너튜브 채세하고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메시지 벌써 뜨겁습니다. 오늘 토픽.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3: 네, 오늘은 위생관념 밸런스 게임입니다.
2: 네.
3: 친구 사이든 뭐 연인이든 부부 사이든 은근 중요한 게 바로 이 위생 습관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Even small daily routines can become a big deal when you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뭐 작은 습관이지만 오래 볼 사이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기에 좀 그렇다. 그렇죠. 그래도 문제이기도 하죠.
3: 네. 그렇죠. 뭐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괜찮겠지만 뭔가 이해를 못하는 것 특히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2: 네.
3: 뭐 대표적으로 부부들 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별거 아닌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치약자기 뭐 양말 벗어놓기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난번에 결론은 냈어요. 이런 거는 그쵸. 그냥 싸우지 않기로.
2: 네. 네.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끔씩 잔소리는 해야 됩니다.
3: 아, 그렇죠. 그렇죠.
2: 가끔씩.
3: 근데 네. 사실 처음에 네. 모르던 뭐 누군가랑 같이 살게 되잖아요. 네. 뭐 친구 사이든 어떻든 간에.
2: 네.
3: 그러면 서로 좀 위생관념이 달라가지고 하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2: 가끔씩 있죠. 네네네. 저도 이제 결혼하고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네. 살기 시작하면 아 이래야 되구나라고 좀 발견하는 거 좀 많이 있었어요.
3: 네.
2: 뭐 예를 들어 뭐 우유 냉장고에서 우유 꺼낼 때 입으로 마시면 안 된다. 컵에 부어가지고
3: 네. 그쵸.
2: 다시 뚜껑에 가지고 냉장고 넣어야 된다.
3: 반찬을 덜어 먹지 않는 것.
2: 이것도 그렇죠. 네. 네. 특히 옛날 저였으면 예를 들어 뭐 엄마 아빠한테 뭐 김치통 반찬통 받잖아요. 이렇게 큰 거 받잖아요. 네. 그거를 꺼내서 식탁에 올려놔서 그 젓가락으로 바로 그냥 먹는. 왜 내가 먹을 건데?
3: 그러니까 자취생 국룰이라고 하는데.
2: 네. 그렇죠. 왜 국룰인데? 지금 저의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미대피인데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 저 말할 때마다 우리 PD님들 아주 깨끗하나 봐요. 네, 두 분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저랑 공감되는 분 있습니까? Like, you know, do you empathize with what I'm saying? 네, 근데 저는 이 습관 고쳤어요. 네, 와이프한테 아주 좋은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서
3: 맞아요.
2: 네, 이제 아주 위생적이게 네, 위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And honestly, even close friends can get annoyed. 뭐 예를 들어 뭐 친구나 가족과 뭐 여행 갔다가 이 사소한 습관 차이 때문에 좀 안 맞는 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3: 네, 그렇죠.
2: 그렇죠. 네. 네네네.
3: 저는 사실은 제가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막 깨끗한 편은 아닌데 특히 뭔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 네.
3: 예를 들어서 뭐 글램핑장을 갔다
2: 네.
3: 친구들이랑 갔는데 거기 식기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물론 깨끗이 씻어놨겠지만 그걸 그냥 쓰는 게 항상 좀 뭔가 깨름직해서 저는 제일 거기에 있는 제일 큰 냄비에다가 다 물을 부어서 한번
2: 네.
3: 삶거든요.
2: 아.
3: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데
2: 네. 그러니까
3: 다행히 제 주변의 친구들은 그냥 뭐 네가 하니까 됐다.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분쟁이 없는데
2: 맞아요.
3: 왜 그런 거 유난히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렇게 또.

0: 유난을 떠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Even these days, 저희는요, 요즘에 뭐 짧은 여행 가든 길게 여행 가든 가방 그 캐리어 안에 짐 놓는 거는 와이퍼가 다 해주거든요. 네. 근데 여행 끝에 제가 그냥 왜냐면 다음날 이제 뭐지 체크아웃 해야 되고 바로 출발해야 되니까 다시 가야 되니까 그냥 막 놓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이퍼가 그걸 하는 걸 처음 보게 됐어요. 우리 다 끝나고 가방을 이렇게 싸냐고. 네. 그 저는 그냥 막 쑤셔 넣거든요. I just stuff everything. 어차피 집에 가서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뭐 빨래통 네. 놓고 그럴 건데.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뭐 이제 11년, 12년 정도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differences를 좀 아직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0: 네. 네. 하루 엄마가 굉장히 성격이 좋으시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아직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위생관념 밸런스 게임 주제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Round 1. Our first question, would you rather, 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Would you rather have only morning showers? So morning showers only or night showers only?
0: 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자, 반드시 아침 샤워, 일어나서 무조건 씻기, vs 반드시 저녁 샤워, 자기 전에 무조건 씻기.
1: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미 지금 특히 너튜브에 이거 댓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서로 이게 우리 부스터분들 서로끼리 이거 좀 놀라는 부분도 있긴 있고요. 네. 어잉?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자 morning showers or night showers 일단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네. 뭐 둘 다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둘 다 하더라도 하나를 포기한다면
0: 딱 골라야 된다면
1: 그렇죠. 네. 네. 우리 언니는 어느 쪽입니까? 네.
0: 저는 사실 네. 저녁에 주로 씻고요. 제가 좀 짱구 아빠 스타일이에요. 일을 마치면 집에 와서 씻고 시원한 걸 한잔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을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씻거든요.
1: 아, 또 다시 샤워를 하는데. 해요.
0: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두 개 중에 꼭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저녁 샤워로 생각하겠습니다.
1: 아, night showers. 네. 근데 진짜 네. night showers only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귀찮아서 슬래시 귀찮아서 네.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습관이 이제 당연히 이제 40년이 이제 됐으니까 저는 밤에 샤워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저는 like 진짜 I have to force myself 억지로 막 화장실 들어가서 억지로 막 당연히 억지로 샤워는 원래 억지로 하는 건데도 like it feels like that. Morning showers 출근하기 전에 저는 너무 개운하거든요. 아침에 샤워하는 게. 그리고 막 일어나서 우리 그때 단어 배웠죠. 그 bedhead. 네. right bedhead. 이게 아침에 이게 막 얼굴에 막 베개 자고 네. 막 눌려 있고 이런 거 다 샤워해야지 뭐가 좀 이렇게 깨끗이 씻어지는 그런 느낌 들고 너무 개운하게 출근할 수 있잖아요.
0: 네.
1: 네. 이게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지금.
0: 고수님이 저녁에 씻어야죠. 이불 자리 들 때는 깨끗하게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1: 아, 네. 오케이. 뭐 그런 뭐 면도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우리 상윤키면 밤에 조깅 운동하고 밤에 샤워합니다라고 하네요. 땀 흘린 채로 침대 올라가면
0: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특히 있잖아요. 네. 뭐 외출하고 돌아와서 몸이 피곤할 때는 사실 못 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운동을 하고 오면 땀이 났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못 잘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네. 여러분 이 퀘스천 위에 그럼 밤 운동도 포기해야 됩니다. 네. 어떡해요? 저는 운동하고 바로 자는 것도 이것도 저도 X입니다. I will not allow. 진짜 저희 partner, 뭐 husband or wife, right? If they work out sweaty, 특히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In the summer, they get all sweaty. 저는 밤 샤워 안 해라고 하고 바로 침대. 저는 같은 침대 못 있을 것 같아요, right?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은근히 이렇게 싸움 나는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아까 고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어떤 분들은요. 안 씻은 상태로 침대 들어가는 거 절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0: 사람들은 아침에 샤워를 해야 잠도 깨고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1: Now, interestingly, experts, 네, 전문가들이요. Experts say night showers are generally better for hygiene because you wash off sweat, dust, and bacteria before getting into bed. 뭐 이분들이 뭐를 합니까?
0: 전문가라고요. 엑스퍼트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얘기했지만 그리고 요즘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를 겪고 나서 밖에 정말 수많은 세균들이 있다는 거를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더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말한 대로 전문가들도 이제 위생적으로는 저녁 샤워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저도 이제 저녁에 주로 하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샤워를 하잖아요.
1: 네.
0: 굉장히 잘 때 쾌적하게 잘 수 있어요.
1: 아...
0: 네.
1: 한번 해볼까?
0: 네네네. 피디님, 하루 엄마 민수랑 따로 자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1: Now, 예. 그러면 부스들, where my morning showers at? 저, 여러분 아침 샤워 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 morning showers, they also have their benefits, okay? They can help you feel more awake. You also feel, 그 저녁에 깨어남 있잖아요. 아침에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하루의 시작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샤워도 장점이 너무 많죠. 잠을 부드럽게 뭐 깨게 만들고 깨운해지고 하루 컨디션을 올리는 데 도움이 아주 크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답이 있잖아요. 그럼 밤에도 샤워하고 아침에도 샤워하자. 네.
0: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그런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녁 그러니까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샤워를 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매일 일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을 나가는 날 아침에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샤워를 한 번 더 하는데 제가 아니면 오전에 주로 운동을 하거든요.
1: 네.
0: 운동을 하고 오면 또 씻게 되니까 보통 그쵸, 두 번을 씻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일단, 예 더운 날씨나 뭐 이럴 때는 두 번 씻어도 된다고 하네요.
1: 자 우리 너구리님도 아 저는 원래 아침 샤워파인데. 점점 납득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0: 그러니까 저녁에 한번 해보시면 아니 뭐 저녁에 한다고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건 없지만
1: 그렇죠. 네.
0: 다 같이 기분이 산뜻해진답니다. 네.
1: 일단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0: 그런데 너무 많이 씻는 건 안 된대요.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하고 피부 장벽이 이제
1: 맞아 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샤워하세요. 나는 이게 납득이 이렇게 안 됐지. 자, real quick. 샤워 관련 영어 표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샤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특히 뭐 먼지, 땀 이것 때문에 너무 찝찝한 느낌 들어서 샤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찝찝해 죽겠어. I feel gross.
0: I feel gross.
1: Gross가 뭐 징그럽다, 뭐 찝찝한 느낌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느끼는 거잖아요. I feel gross. 네, 그래서 샤워하러 흙딱 들어가야 돼요. I hop in the shower.
0: I hop in the shower.
1: I hop in the shower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 얼른 샤워하고 올게. I'm gonna hop in the shower real quick라고 했습니다. 뭐 근데 밤에는 특히 이제 여름 오니까 그때 저도 밤에는 샤워나 하긴 하거든요.
0: 네.
1: 여름에만 왜냐면 낮에 하루 종일 그쵸, 땀나니까. 그래서 뭐 땀만 뭐 헹구는 느낌으로 샤워를 하면 I need to rinse off.
0: I need to rinse off.
1: 그렇죠. Rinse off. Rinse가 한국 사람들이 아는 그 머리에 바르는 그 rinse. 아니요. 그거는 영어로 conditioner입니다.
0: 네.
1: Conditioner. Rinse는 그냥 가볍게 그냥 뭐를 그냥 헹군다 뜻으로 rinse라고 하죠. 네. 네. 일단 보니까 근데 우리 쪼꼬미님도 morning shower 하루 시작은 상쾌하게 이렇게 말하네요. 네. 근데 쪼꼬미님 말고는 다른 사람은 이거 아침에 샤워하는 분 없는 것 같아요.
0: 에브리데이 스타랑 두 분만 네. 아침에
1: 알겠습니다.
0: 샤워하는 걸 선택하는
1: 걸로.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위생관념 밸런스 게임 주제는요? Round 2. So which side are you on? Using a fresh towel every day or reuse the same towel for a few days after drying it out?
0: 네. 어느 쪽인가요? 자, 수건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해서 써야 한다. VS 수건 말려서 며칠 더 써도 문제없다.
1: 샵 9050. 네,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에 100원 되고요.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요정이요. 2부에 오늘 참여한 분들 중에 몇 명.

0: 내용 골라서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쉽다.
1: 아, 어때요?
0: 이거는 쉬워요. 네, 저는 바로 number one 무조건입니다. 네. 네, using a fresh towel every day. 왜냐면 옛날 민수는 number two였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특히 뭐 대학교 때까지 민수는 네. 빨래 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using a fresh towel every day. I think 이게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언니는요?
1: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 대체로 깔끔하지 않은데 몇 부분만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수건은 제가 이렇게 샤워를 하고 한번 닦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건조대에 말려가지고 전 한 번 정도 더 써요.
0: 그 네. 그러면 그 날요? 안 가면 이렇게 다음 날로 넘어가게
1: 그러니까
0: 하는데요?
1: 그 다음 날 해가 해에 이제 마른
0: 이게 밤에 그럼 밤에 네. 씻고 그걸 네. 걸어놓고 이제 네. 예를 들어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뭐 세수하고 치과로 들어갈 때 그걸 다시 한번 씁니다.
1: 세수하고 할 때는 네. 다른 수건이 또 있고요.
0: 아, 네. 있고요.
1: 그러니까 다시 샤워를 했을 때 그 수건을 한 번 더 쓰는데.
0: 아, 네. 우리 언니 언니는 그럼 샤워 타월 따로 세수 양치 타월 따로 네. 타월 따로 이렇게
1: 네.
0: 쓰네요.
1: 손 닦는 타월 따로 있고 저는 세수하고 얼굴 안 닦거든요.
0: 와.
1: 네. 그냥 손으로 물기 이렇게 한번 훔치고 가만히 있으면 말라요.
0: 아, 네.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이런 피부를 이렇게 갔구나.
1: 그러니까 피부가 워낙에 안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제가
0: 관리가 이게 들어가잖아요. 나도 네. 오늘 좀 많이 배웁니다. 저도 나도 집에 가서 밤에 샤워하고 아침에 세수할 때 물기 안 닦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저는요 이 타월. 네. So let's get real about towels. You know, some say one use is enough, while others use them for days. So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1: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가들 말로는요, 이제 수건에는 피지나 땀, 뭐 각질, 세균 같은 게 남기 때문에 좀 바꾸는 게 좋은데 특히 젖은 상태로 두면은 세균이나 곰팡이가 금방 번식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습한 욕실에서 수건을 말리거나 얼굴이랑 몸을 같은 수건으로 닦는다면 네. 매일 새 수건을 교체해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0: I see. But interestingly, some U.S. medical and clinic guidelines say there's also a realistic middle ground. So if a towel is dried completely in a well-ventilated or sunny area, using it two or three times is generally considered okay for most people. 그래서 미국 클리닉 센터에서는 통풍 잘 되는 곳이나 햇볕에 바짝 잘 말린다면요, 보통 뭐 2회, 3회 정도는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1: 제가 또 이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또 안심이네요. 저는 너무 빨래를 많이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0: 아, 그렇구나. 네.
1: 뭐 클리닉 센터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네. 앞으로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전문가들이 또 꼭 강조하는 게 있는데 가족끼리 수건은 따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세균이나 피부 트러블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요.
0: 네. 네. So some people also wonder when it's time to replace their towels.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건 나 지금 뭐지? 그 우리 딸 그 돌잔치 때 있는 타월도
1: 아직 쓰고 있어요?
0: 뭐 일단 그냥 뭐
1: 기념으로 가지고.
0: 갖고 네. 있는데 가끔씩 그걸 꺼내거든요. 네. 타월 빨래를 안 해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근데 수건을 언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So towels aren't meant to last forever. Most experts say they should be replaced every 6 months to a year. 6개월에서 1년에

0: 자주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1: 그렇죠. I mean, I think it depends on the thickness of the towel too. 그 타월의 이 두께감에 따라 그것도 좀 뭐지 이 6개월은 제가 볼 때 엄청 얇은 타월 있잖아요.
0: 네, 네. 네. 아,
1: 그거는
0: 네.
1: 진짜 몇 개월만 쓰면 막 그 끝에 막 벌써 막 찢어지고 네. 막 풀어지는 막 상태 네, 되거든요. 네. 네. 네. 전 타월 좀 많이 쓰고 있어서 오, 잘 알고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하더라도 타월 같은 건 다 삶으셨거든요. 네. 요즘은 잘 삶지를 않으니까.
1: 아, 네. 맞아요. 오히려 옛날 그 방법에 조금 더 위생적일
0: 그런
1: 수도 것 있습니다.
0: 같아요. 네, 네. 네,
1: 요즘에는 다 그냥 기계 맡기잖아요. 네. 그렇죠. 자, real quick. 그러면 수건이 축축하고 수건이 아니고 수건이 축축하고 눅눅하다. 그럼 이거 영어로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자, 눅눅하고 축축한 상태를 말할 때는요. damp라고 합니다.
0: damp.
1: D-A-M-P. 그래서 이 수건 아직 눅눅해. The towel is still damp. 그래서 damp하고 wet 차이 그겁니다. wet는 완전 그냥 젖어있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그게 wet인데 그래도 뭐 타월 갖고 뭐 한 머리 정도 감았는데 그걸로 씻었다. 그렇죠. 그걸 걸어놓으면 물 뚝뚝 정도 아닌데 딱 만지면 네. 좀 이렇게 눅눅한 네. 상태잖아요. 그래서 damp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타월 잘 안 말리면 그 냄새가 날 수 네. 있잖아요. 그 뭐지 이 눅눅한 냄새까지 네, 네. 그 영어로요 musty라고 합니다.
0: Musty,
1: M-U-S-T-Y. 그래서 이 수건 덜 말라서 좀 키키해. 그렇죠. This towel is musty.
0: This towel is musty.
1: 네. 아 그리고 아직 아까 damp 말했는데 그런 상태도 있어요. 나 이거 어제 샤워했는데 타월 걸어놨는데 그래도 아침에 그래도 왜 이렇게 눅눅하지? 이게 눅눅하다로 soggy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soggy, S-O-G-G-Y. 그래서 물기를 머금어 묵직하고 눅눅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꼭 수건뿐만 아니라 음식도 soggy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빵이 뭐 옆에 있는 그 뭐 소스 좀 흘러나오는 그런 음식 같이 한 플레이트 있잖아요. 네. 빵에 다 이렇게 묻어 있잖아. 빵 그럼 네, 눅눅해지잖아요. 네, 네. 그거를 soggy라고 합니다. 네, 음식도 soggy 될 수 있죠. 네,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오늘 의견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2부에 혹시 문자 못 읽었으면 2부에 문자 요정이 꼭 챙길 테니까 여러분 do not worry. 오케이? 자, 오늘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여기까지 하고 자, you know what time it is. Time for today's EPQ.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0: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자, speak A, B or C.
1: That's right. Three very easy quiz questions. You answer three correctly. Oh, the prizes you get.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i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0: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1: 네. 자, 여러분, we're giving you four phone numbers to choose from. 자, 전화번호 4개입니다. 0517446691, 6692, 6693, and 6694. 여러분, are you ready? 지금 전화주세요! 죄송합니다. 뉴진스가 부릅니다. 하이포이!

0: 아, 협박 하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네요. 네, 두두님이 화는 맨날 나 있죠라고 말하는데 두두님이 가끔씩 화를 내야지 이렇게 방송이 진행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도전자 잠깐 이게 비지 싱도 들리는데 지금 통화 중 이 싱도 들리는데 우리 끊었나? 민속 화났다고 끊었나? 무섭다고 끊었나? 혹시 PD님? 아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I'm just trying to get you to call. 이거 가짜 도파민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좀 가짜 도파민 주고 사람들 아 안 되겠다 전화해야겠다라고 이 주거든요. 어떻게요? 지금 도전자 네 지금 계속 아직 커넥트 중입니다. 여러분 이번 지금 기회 빨리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right now. 원래 도전자 지금 끊겼어요. 아 그럼 다음 도전자 이거 똑같은 분인지 다음
1: 네,
0: 도전자인지
1: 연결됐나요?
0: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자,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수영구에 사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1: 김태환. 태환님.
0: 태환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our show. 오늘의 도전자였는데 태환님 혹시 제가 아까 뭐 화낼 겁니다라고 그 협박해서 태환님 전화했습니까?
2: 정말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1: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평소에 저희 올스타 잉글리시는 자주 들으시나요?
2: 예, 주로 운전할 때 주로 많이 듣는 편입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는데요. 자 아주 쉬운 영어 문제 세 개만 맞추면요, 오늘 선물 다 받아갈 겁니다, 태환님. How do you feel? 지금 아직 좀 긴장 상태입니까?
2: 예, 막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긴장하고.
1: 안 보이는 건 괜찮아요. 잘 네. 들리기만 하면
0: 네,
1: 돼요.
0: 잘 들리기만 하는데 네. 혹시 지금은 운전 중 아니죠? 지금 운전 중에 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2: 예, 네, 운전은 안 하고 있어요.
0: 오케이, 네. Thank goodness.
1: 자, 저희가 문제를 내는 걸 잘 들으시면 맞추실 네.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좋아요. 태환님, Are you ready?
2: 예.
0: Alright, let's get it.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혹시 집에 계시는 우리 듣고 계시는 부스타분들도 같이 풀어보세요. 자 태원님 첫 번째 문제입니다.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en you mix red and yellow, you get orange. When you mix black and white, you get gray. So here's the question. 이게 문제입니다. What color do you get when you mix red and blue? 자 choice가 세 개입니다. A, purple. B, green, or C, brown.
1: 자, 정답은요?
2: 빨간색하고 그 저기하고 섞었는데.
0: 네. 네, 빨간색이랑
1: red and blue.
0: 그렇죠. red and blue 섞으면 어떤 색깔이 나오죠, 영어로?
1: 자 이게 지금 영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미술 문제가 됐어요. 네, 자 갑자기 미술 문제가 됐어요. 자 레드 앤 블루를 섞으면
0: 그렇죠. 자 힌트 드릴게요.
2: 커피가. 네
0: 힌트 지금 저희 지금 이거 과일 중에 이거 그 포도 지금 나옵니까? 과일? 네. 그렇죠. 포도 지금 잘 나오죠. 근데 뭐 포도 뭐 샤인 머스켓도 있고 막 그런 색깔도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 포도 색을 말합니다. 그 오리지널 색깔, 포도의 색깔이 뭐죠? 태환님.
1: 자, 보기 다시 드릴게요.
2: 포도색이요.
0: 네. 아까
1: 뭐라고요?
0: 아까 영어 뭐라고 했죠?
2: 포도색.
0: 포도색인데 그렇죠. 그 포도색 근데 그냥 일단 초이스가 세 개 다시 드릴게요. Purple, 네. green or brown. 여기서 보라색 A. 포도색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2: 1번.
0: Purple?

0: 네. 아직 긴장이 덜 풀리셔가지고.
1: 그렇죠.
0: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답 잘 맞추셨어요.
1: 네. 저도 오늘 원고 보면서 보라색 나오는지 브라운 색깔 나오지 않나? 라고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펜으로 섞어봤어요.
0: 섞어보셨구나.
1: 보라 색깔 나옵니다.
0: 네. 1단계 맞추셔서 우리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1: 네,
0: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태원님 이제 첫 번째 거 맞추니까 이제 좀 이제 긴장 좀 풀렸죠?
2: 아니, 더 긴장되네.
1: 자, 지금 더 긴장된 상태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Listen carefully.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Pick the conjunction that best fits the blank. 그래서 알맞은 단어로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자, 초이스가 세 개인데요. 제가 그 단어를 문장에 놓고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I was tired because I went to bed early. B, I was tired but I went to bed early. Or C, I was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0: 네, 정답은요?
1: C.
0: C. 오,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2단계 맞추셨고요. 저희 올스타가 커피 쿠폰과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1: 태원님 이거는 제가 보기도 다 안 줬는데 바로 나왔네요.
0: 네. 네.
2: 나이가 좀 있어서 귀가 잘 안 들려서 근데 긴장 안 해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0: 목소리는 뭐 나이가 느껴지지가 않는데.
1: 네. 네. 그렇죠. 저보다 동생인 것 같은 그런 목소리거든요. 지금. 네.
2: 청취자 중에 제가 나이가 거의 제일 많을 것 같은데.
0: 혹시 그래요?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2: 64입니다.
0: 오, 뭐가 많으세요?
1: 그 정도면.
0: 젊으시잖아요.
1: 아이고, 태원 형님. 아주 젊습니다, 아직.
0: 진짜, 형님아.
1: 네. 자, 태원님. 일단, 첫 번째 맞췄고, 두 번째 맞췄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백화점 상품권 걸어 있거든요. Are you ready?
2: 좀 살살 해주세요.
1: 죄송합니다.
0: 네.
1: 해마, are you ready?
2: Yeah.
1: Yeah? All right, let's get it.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형님. Listen carefully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best answer.
0: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1: Beep! It's quite stuffy in here. 자, 빈칸 채우기입니다. A. Yes, please. B. Not at all. C. No worries. 자, 여기서 우리 언니가 창문 열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네! 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It's quite stuffy. 여기도 안에 너무 깝깝하네요. 그래서 창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yes, 네라는 답을 A, B, C 중에 뭐라고 하면 됩니까?
0: 자, A, yes, please. 다시 한번 보기.
1: A, yes, please. B, not at all. Or C, no worries.
2: 정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1: 네네.
0: Do you mind? 하고 물어봤거든요.
1: 네.
0: 창문을 열어도
2: 되나? 그렇죠. ABC가 뭐였죠?
1: 네. 그래서
0: 자, 다시.
1: 네. Yes, please. Not at all. Or no worries. 보통 사람이 do you mind? 라고 하면요. 네. 뭐 대답을 뭐라고 주죠? 뭐 하게 싫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창문 열어주세요. 네. 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A, B, C, N은요. Yes입니다. Yes는 싫어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B는 not at all. 저는 괜찮습니다. 네, 하세요. Or C, no worries.
2: B.
1: B라고 했죠? 네. B, not at all.
0: 축하드립니다.
2: 아, 너무 떨리는데.
0: 예, 아니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침착하세요.
1: 네,
0: 예.
1: 태원님 이렇게 잘 하시는데, 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됐었네요.
0: 네. 자, 태원님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1: 맞아요.
0: Do you mind 하면 뭐 하는 게 싫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1: 맞습니다. 네. 자, 우리 태원님 축하드립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3단계까지 맞추셔서 커피 쿠폰,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까지 쏘겠습니다.
1: Congratulations.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2: 아니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0: 아닙니다.
1: 태원님 오늘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랑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도 Congratulations. 많이 참여해 주세요.
1: 네,
2: 감사합니다. 자,

0: power reaches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6: The time is now 7 o'clock.
7: English with
8: 부산 아지매.
7: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8: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7: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9: 영어 하이소.
10: Remember the last time on our anniversary when I said we should go eat pork soup and you got mad? How about this place today? Do you like it?
8: 자기야, 여기 너무 좋은데 너무 고급이라서 좀 부담스럽다.
10: Oh, don't worry. For my sweet darling, I could come to a place like this every day.
8: 자기야, 진짜 감동이다. 그런데 자기 왜 자꾸 와인컵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흔드노? 정신 사나 꿇어?
10: You know, red wine is best when it's breathing, like a person. Air is important. Oops, just letting it breathe a little more.
8: 자기야, 와인이고 뭐고 다 흘리갖고 그 옷이 시뻘겋다. 자기야, 그거 빨리 빨아야 되는데.
10: Don't worry. I'll just take it to the laundry. Oh, the waiter is bringing something. Enjoy your dinner.
8: 자기야, 왜? 근데 우리 이리 큰 대접에 물 시켰나? 야, 외국에는 물도 돈 받는다 하던데 레몬 하나 띄워주고 엄청 비쌀 것 같다. 이 대접은 어떻게 쓰는 거고 그냥 마시면 되나?
10: Have you heard about that lemon detox? As you know, lemon detox is super popular around the world. It flushes out toxins and makes the body feel lighter, right? You know, in Pelé, restaurants serve this before meals. You're supposed to drink it to

0: cleanse your palate.
1: 아, 잠깐만 잠깐만 자기야. 아, 다른 테이블은 거기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씻고 있다. 어, 어떻게 저기는 곧 발도 씻을 것 같은데. 오, 손 괜찮나?
2: What?
3: 오늘 배워볼 표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0: How do I use this? How do I use this?
3: How do I use this?
0: How do I use this?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뜻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이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무슨 용도인가요? 라는 의미로 What is this for? 역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How do I use this?
0: How do I use this?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Oh,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7: 맞다. 올스타.
5: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 right.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we have Minju Sam.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time for 입이 터지는 small 입이 터지는
1: 입이 터지는 입이 안 터진 것 같은데.
0: 네, 입이 터지는 small talk. 네, 아니요. 아까 1부에 내가 너무 크게 말하나? 네. 좀 살살 말하세요라고 이 지적을 처음으로 받아서 네. 뭐 기 터질 정도는 아니죠?
1: 아, 듣기 좋습니다.
0: 아, 네, 다행입니다, 쌤. 너무 다행이고요. 네. 뭐지? 그 쉬운 문제 달라고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네요. 네. 아, 죄송. 제 목소리 지적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쉬운 문제 달라고 이건 우리 밖에 있는 임 작가님한테 네, 뭐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 근데 역시 우리 민주쌤 들어오니까 지금 벌써부터 지금 너튜브에 일단 쌤 들어오니까 바로 인사해야지. 얼음님, 민주쌤 오셨다. 네, 우리 우지님도 하이라고 하네요. 베니님, welcome back, 민주쌤.
2: Hi, hi.
0: Winter is coming. 안녕하세요, 민주쌤. 이라고 하네요. 두둥님도 민주쌤 하이라고 하는데.
2: Hi.
0: 여러분. 저도 이런 인사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왔으니까 인사를 해야죠. 네. 쌤도 옛날에 그 학교 다녔을 때 그 뭐지 이게 선생님 한국에서 선생님 들어오면 뭐 반장이 이게 일어나서 네, 뭐 차렷 인사라고 이렇게 했죠.
1: 했죠. 저 반장이었는 걸요.
0: 어, 진짜요? 그래서 딱 그 포스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스터분들이 이렇게 인사 잘 하고 있네, 선생님이니까.
1: 감사합니다. 네. 민수 하이 해주시네요, 너구리님.
0: 감사합니다.
1: 조금 이제 바이 아닌가요?
0: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s 입이 터지는 small talk. Minju쌤 always coming in to level up our small talk game. 오늘 일단 무슨 주제를 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1: 네, 오늘 질문이 있어요. 네. Do you like checking out good restaurants? 민수 씨 좀 맛집 찾아다닐 것 같아요, 왠지.
0: 저는 이런 질문 있잖아. Do you eat to live or live to eat? 네, 먹기 위해 삽니까? or 살기 위해 먹습니까? I live to eat. 네, I think food is such a gift

0: to mankind. 네.
1: 그럼요.
0: So I love it. 완전 좋아하죠.
1: 네. 그럼요. I'm curious. Mm-hmm. If there is a long line, how long are you willing to wait? 한 몇 시간 정도 대기하실 수 있어요?
0: 음식 먹기 위해요?
1: Mm-hmm.
0: 최근에 the last time I waited longest,
1: mm-hmm.
0: 3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 hours.
1: 무슨 음식을 3시간을 기다려서 드신 거예요?
0: 3 hours인데 아 근데 이거 3시간을 기다렸는데 근데 계속 줄 서 있는 건 아니었어요.
1: 아, I see. 그러니까
0: 대기 걸고 다른 거 하다가 근데 거기 먹기 위해 간 거거든요. 네, 한국 아니었고 그 일본 가족이 일본 갔을 때 그 뭐지 그 고기를 먹기 위해 대기 걸고 3시간을 기다렸거든요. But worth it.
1: Really?
0: 진짜 it was worth it for
1: That's
0: me.
1: That's really patient.
0: 네.
1: 저는 뭐 한
0: 뭐 how long minutes. can you, 20 minutes?
1: Max.
0: 20분보다 더 걸린다. 여기 딴 데 가자.
1: 네.
0: 무조건. 저는 줄 서서 근데 like the longest I've waited for is like maybe 30 minutes. Like in line.
1: 아.
0: 줄 서서 30분을. 이거는 한국에 경주에 그 계란 김밥 있잖아요.
1: Mm-hmm.
0: 그 유명한 계란 김밥. 그거를 먹는다고 30분 동안 기다리는데 But other times, if I have to actually wait in line, then I might pass. But 대기 걸고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I could wait.
1: 근데 네. 밖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쵸? 어쨌든.
0: 우리 풀사부님 물어봐요. 대기 걸어둔다. 뭐 영어로 뭔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wait list.
1: Yeah.
0: 네. 네. Can I wait list?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대기 걸 수 있어요. Or 근데 뭐 이런 단어 queue up.
1: Queue up.
0: 이라고. 근데 queue 단어 제가 알기론 영국에서 많이 쓰거든요. 여기 줄 쓴다. Queue를 많이 쓰는데 뭐 where can I queue up? 뭐 어디 뭐 대기 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1: Get 네. on the waiting list. Wait list. 제일 많이
0: 맞습니다.
1: 써본 것 같아요. 저도.
0: 네. 근데 이렇게 부산에도 진짜 이게 뭐냐면 we are a city of 맛집 as well. 네, 사람들 여기 와서
1: 맞습니다.
0: 식당들도 많고 줄 쓰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1: 맞아요.
0: 부산에서.
1: 그리고 요즘 뭐 this you know trying new restaurants is kind of a thing.
0: Oh yeah.
1: 거의 취미가 돼버린 느낌이잖아요.
0: 네네네.
1: 맛집 찾아다니는.
0: 맞습니다.
1: 그죠? 부산 그 좀 풀어보세요. 맛집 좀.
0: 아,
1: 좀 알려달라고.
0: 저요? No, I, 이거 게이키핑이라고 합니다. 게이키핑.
1: 너무 이거 심하다.
0: 제 지금 폰에 지금 리스트 계속 추가하고
1: 진짜요?
0: 있거든요.
1: 진짜요?
0: 네네네.
1: 너무해.
0: 네. 뭐 오늘 뭐 민주쌤 뭐 방송 재밌게 하면 제가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1: 노력해볼게요.
0: 좋아요. So today, I guess, you know,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expressions and small talk lines you could use when talking about
1: good restaurants.
0: Good restaurants.
1: 맛집이죠.
0: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take out your pens and pencils and papers. 오늘은, 뭐, as always, 꼭 오늘만 이렇게 해란 말이 아닙니다.
1: 네,
0: as always,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It's kind of a hidden gem. 여기 은근히 숨은 맛집이에요.
0: 네.
1: So a hidden gem is a place that not many people know about, but it's actually really good. 그래서 여기서 hidden gem은 직역하면 사실 숨겨진 보석이라는 뜻인데 아직 유명하지 않지만 진짜 괜찮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0: 네.
1: So when you find a place that's not too famous but really good, you can say it's kind of a hidden gem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But for me, I like to. I want to keep it a hidden gem.
1: Oh, 진짜.
0: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gatekeeping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어디에 나만 알기 위해 이렇게 갇혀서 아무도 못 보게.
1: 꼭 알아낼 그쵸? 거야.
0: 제 폰만 뺏으면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폰만 뺏으면 되거든요. 네. So it's not just good. It's more like secretly really good, right? 그냥 맛있다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은근히 진짜. 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1: 싶지
0: 때.
1: 않다.
0: 맞아요. hidden gem 좋습니다. So this place is a hidden gem. 뭐 여기 뭐 은근히 뭐 숨은 맛집이야. Or 뭐 집 근처에 숨은 맛집 하나 찾았어. I found this hidden gem near my house, right? Or 여기 뭐 겉보기에는 좀 평범한데 숨은 맛집이야. This place doesn't look fancy, but it's a hidden gem.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뭐 이런 상황 다 쓰실 수 있고 사실 근데 뭐 힌잼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뭐 장소, 콘텐츠, 사람한테도 다 쓸 수 있잖아요.
0: Oh yeah,
1: 요즘
0: for sure.
1: 콘텐츠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That show is a hidden gem.
0: 맞습니다. 사람들 아직 많이 모르는데 맞아요. 너무 재밌어.
1: 예를 들어 네. 민수 브이로그 같은 거?
0: 아 저요? 이거는 hidden gem이라고 하기보다 잼도 아니고요. 이건
1: 히든.
0: 그냥 히든으로 냅두자. 네, 그냥 이거 숨어 놓자 이거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But, you know, I think what you're trying to say

0: 예, 사람들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1: 음흠.
0: 어 근데 알게 되면 너무 이렇게 맛있고
1: 맞아요.
0: 큰 프랜차이즈 식당 이런 데보다 어 이것도 괜찮은데 따라갈 만한데 이 단어 있죠. underrated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1: Oh, this place is underrated.
0: 네,
1: 진짜
0: underrated.
1: 약간 과소평가돼 있어.
0: 네. 오, 이렇게 맛있는데 사람들이
1: 맞습니다.
0: 모른다고? Right? This place is underrated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니면 뭐 not a lot of people know about this place. 그냥 풀어서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뭐 Is this place legit? 이 legit 단어 L-E-G-I-T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legit 이 legitimate 단어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Or 진짜 맛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Is it actually good? Is it a hidden ge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 네. 어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 It's kind of a hidden gem 이거 실제 대화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Place looks kind of random. 여기 좀 애매해 보이는데.
0: 아, Minju, come on. That's because it's kind of a hidden gem. 그래서 숨은 맛집인 거지.
1: Really? It doesn't even look good.
0: Exactly. That's how you know.
1: Okay, now I'm curious.
0: See? It works every time. 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당이 이게 너무 깨끗하면 이게 음식이 살짝 너무 뭐라 그러지?
1: 맛이 없어요?
0: 너무 맛 없는 것보다 For me, a restaurant has to have a little bit of character이라고 말할게요. 네, 미국 가면요 좀 유명한 게 그 베트남 쌀국수 식당들 있거든요, right? Here, 한국에서는 베트남 쌀국수 뭐 건강 음식 정도로 부를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도 들었는데 근데 미국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막 베트남 그 쌀국수 위에 기름도 좀 있고 뭐 고기도 좀 많이 넣고 하는데 근데 the kicker, right? The kick이라고 하죠. is 가끔씩 식당 나올 때 서빙 하잖아요. 그 접시 잡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살짝 국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살짝 들어갔고 이렇게 서빙 해주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해주니까 뭐가 조금 그걸 안 넣었으면 뭐가 좀 짭짤한 맛이 쪽 살짝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1: 민수 추천 맛집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이게 완전 그 말대로 이게 손맛입니다. 손맛.
1: 그러네.
0: 네, 자 그러면 it's kind of hidden gem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What's your go-to here? 여기 오면 보통 뭐 시켜요? 여기서 go-to는 뭐 어떤 상황에서 항상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골 메뉴를 의미하는데
0: 네.
1: So your go-to is something that something you always order because you know it's good.
0: 아,
1: 맛있어서.
0: 맞습니다. 네. 방금 아까 쌤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1: 네?
0: So good 하면서 이게 침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음식 상상하고 있었어요?
1: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맛있겠네요. 뭐든지.
0: 그렇죠. 네. 그래서 go-to. Something, especially when it goes to when it comes to food, like basically it's your favorite. 그냥 제일 좋아하는 메뉴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하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what's your go-to 이렇게 물으면 그 뜻이잖아요. 뭐 what do you recommend 이렇게 그냥 물어볼 수도 있죠.
1: 맞죠.
0: 네. 근데 그거보다 it's more like what do you always get? 너 그럼 여기 가면 항상 뭐를 먹어?
1: 네가 먹는 걸 먹고 싶은 거죠. 나도.
0: Exactly. 특히 이제 추천하는 입장이면 그거를 말해줘야죠.
1: 그쵸.
0: 그냥 거기 맛있어. 땡 하면 안 되죠. 뭐가 맛있니? Right? 그래서 그냥 추천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무조건 먹는 게 뭐야? 이런 느낌입니다. So I guess you could say what's your go-to here? Or 뭐 이 집 오면 항상 뭐 시켜? What's your go-to at this place? Or 뭐 여기 단골 메뉴 뭐 있어? Do you have a go-to order? here 이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
1: 맞습니다. 그리고 뭐 what should I not miss? 이렇게 쓰기도 해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야? 꼭 먹어야 될 거 알려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 캐주얼하게 what's the move here?
0: 네.
1: 이렇게 쓰더라고요.
0: 맞아요. what's the 뭐라고요?
1: move.
0: what's the move here?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이렇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추천을 받았으니까
1: 칭찬 받고 싶으신 거예요?
0: 칭찬 계속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인사 좀 하면서 좀 서로 지내 같이 지냅시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go to는 원래 뭐 어떤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 뭐 내가 항상 선택하는 것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So

0: It's like your default choice, something you always go for because you trust it. 그냥 믿고 가는 선택. 실패 없는 픽. 이잖아요. 네. 아, 그래서 뭐 음식 말고도 I think not only when it comes to food, you could use it for other things, right? 예를 들어 음식 말고 식당을 말하는 거다. 이게 제 단골 식당이에요. This is my go-to restaurant. 네. Or 아침 무조건 커피죠. Coffee is my go-to in the morning. 네. Or 예를 들어 뭐 고민 있을 때 항상 이분한테 가서 좀 이렇게 털어놔야 돼. She's my go-to person when I need advice. 네. 나 오늘 뭐 데이트인데? 나 그럼 뭐를 입어야 되지? 이걸 입어야 되지. 제 단골 코디. This is my go-to outfit. 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아요. So go-to 이 단어 배워봤는데 지금 실제 대화로 이거 대화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Okay, what's your go-to here? Oh, 맛있겠다. 여기 오면 너 뭐 먹어?
0: I don't know. Everything's good. 글쎄, 그냥 다 괜찮아.
1: Oh, come on. Just tell me one.
0: If I tell you, it won't be my go-to anymore.
1: Oh, you are unbelievable.
0: 근데
1: 진짜 치사하네요.
0: 민순이도 은근히 게이트키핑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네. 나만 알면 좋잖아요. 다른 사람 알게 되면 이게 너무 퍼져가는 느낌이니까.
1: 같이 가서 먹어야지 맛있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이죠. 좋습니다. Go to. Nice. Thank you so much. 자,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마지막 표현입니다. It's worth the wait.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줄을 서야 되는데 네. 그래도 가치가 있다. 그만큼 맛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It's 네. worth the wait.
0: It's worth the wait. So even though there's a long line, 그럼 줄이 아무리 길어도 그렇죠. 이 줄 뭐 1시간, 2시간, 뭐 예를 들어 저는 3시간 뭐 걸린다. 그래도 기다릴 거다. It's worth the wait. 이런 뜻이구나. 네. So it's so good. 왜냐하면 너무 맛있어서 기다릴 만하다. 라고 이 표현이잖아요. So I can say, 뭐 여기 기다릴만 해요. This place is worth the wait. Or 줄이 좀 긴데 기다릴만 하다. The line is long, but it's worth the wait. Or 진짜 저를 믿고 기다려도 돼요. Trust me, it's worth the wait. 이런 거죠. 이거 추천 받을 때 이걸 많이 들었어요. Trust me, it's worth the wait. 이걸 많이 들었습니다. 네.
1: 맞습니다. 아니 뭐 간단하게 it's worth it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그냥 좋아하시고 싶으면 totally worth it.
0: Totally worth it. 네, 완전 뭐 기다릴 가치가 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궁금할 때 그렇죠. 거기 맨날 줄 있잖아. 진짜 기다릴만 해? Is it really worth the wait?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자, 그러면 이 표현도 실제 대화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Wow, the line is crazy.
0: I know, but means you trust me, it's worth the wait.
1: Are you sure?
0: Trust me, you will not regret it.
1: Okay, I'm trusting you.
0: Cool. Means you, 잠깐만, I'll be right back. Hold my spot, okay?
1: 야, 어디 가?
0: 잠깐만, 나 저기 쇼핑 좀 하러 갈래. So, are we next? 그래서 우리 다음이지? Ah, 제 중요한 부분 놓쳤습니다. 죄송해요. A few moments later. 미미는 똑같죠. 저 불어 발음 좀 여기서 좀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1: 네. 네. 아까 해주셨어야죠.
0: 다음에 direction 꼭 넣으세요. Okay. 민수 불어 발음으로 a few moments later.
1: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요즘 이제 날씨도 지금도 이렇게 좋으니까 and plus later when it's summer vacation 여행도 많이 갈 거고.
1: 그렇죠.
0: 그렇죠. 하니까 이제 맛집 무조건 찾게 되잖아요.
1: 네, 좀 보내주세요. So, 맛집. Go-to 메뉴랑 같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죠. 네. 오늘 방송도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으니까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쌤.
1: Thank 네. you so much.
0: But only to you. 우리 부스타분들.
1: 오, 치사해.
0: 여기 뭐냐 홍보하면 안 되거든요. We're public radio. 네, 홍보하면 안 돼서. 좋아요. So expressions you could use when it comes to small talk on the topic of 맛집, right? Good restaurants. 자, 그럼 복습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t's kind of a hidden gem.
1: 여기 은근히 숨은 맛집이에요.
0: What's your go-to here?
1: 여기 오면 보통 뭐 먹어요?
0: It's worth the wait.
1: 기다릴 만한 가치 있어요.
0: Nice. Minju-sam, thank you so much.

0: English for today. 너구리님도 민수 점에추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무조건 치킨 아닙니까? 무조건 치킨 아닙니까? 점에추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점에추 chicken. 네.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Sam.
1: Okay.
0: 네. In the meantime, 놀아줘도 여기 점에추 하나 주네요. 카레.

0: 문자 중에 시간이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오늘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1: 뭐라고 하세요?
0: 네.
1: 뭐라고 하세요, 빨리.
0: 어, 조금 이제 그 시작을. 네. 어제는 굉장히 energetic하게 했다면 오늘 조금 포근하게 cozy한 느낌으로 아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혀 cozy하지 않습니다.
0: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요 이제 날씨 요정이 끝나고 나서 날씨 요정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질문들 하셨더라고요.
1: 네.
0: 뭐 혹시 부산 지방 기상청에 가서는 방송 안 하시나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1: 나 진짜 뭐. 이분 부산 뭐 어디라고요?
0: 부산지방기상청.
1: 네, 부산지방기상청에 가서 이분을 방송하는 거 보이게 되면요.
0: 네네네.
1: 바로 언팔할 것 같아요.
0: 근데 되게 많은 문자들 주셨는데요. 날씨 요정 퇴근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일 제가 한번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저님께서 문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부담스럽다가 영어로 뭐예요? 이런 문자로 혹시 영어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1: 뭐 어느 면에서 부담스럽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렇죠. 아까 뭐 유주님 물어보는데 그 데니 리님도 이렇게 물어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담은 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네네네.
1: 그 어느 면에서 부담스러운지 그걸 뭐 알려주시면 제가 네. 영어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0: 혹시 머리카락이 부담스러우신가요?
1: 일단 이 보면 좀 불편함을 주잖아요. 나 이 사람 볼 때 좀 부담스럽고
0: 네네네.
1: 뭐가 조금 뭐라 그러지? 이 이렇게 더러운 슬래시 좀 네? 징그러운 그런 느낌을 준다. 네. 우리 옛날에 에이샤 이 표현을
0: 네.
1: 네, 가르쳤는데
0: 네네네.
1: Ick. ICK. 그래서 문자 요정 he gives ic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0: 대부분 조금 사심 있으신 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1: 그래서 우리 PD님이 우리 부사분들 너무 생각해 주셔서 일단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래서 최대한 줌아웃을 했거든요. 네. 와, 이 정도 사이즈를 보니까
0: 네네네네.
1: 개미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0: 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1: 네.
0: 그 우리 다니엘 리님께서인가요? 뻔뻔하다가 영어로 뭔가요?
1: 햄지님이 물어봅니다.
0: 아, 햄지 미안합니다.
1: 네. 햄지님이
0: 아, 너무 줌아웃 돼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서.
1: 본인 모니터는 줌아웃 안 되잖아요. 아,
0: 미안합니다. 네. 햄지님께서 네. 뻔뻔하다는 네. 영어로 뭐예요?
1: 자, 뻔뻔합니다. 네네네. 이건 영어로요. 뭐 cocky라고 하죠.
0: cocky.
1: 네, cocky. He's too cocky.
0: 너무 죄송한데요. 네. 우리 유저님께서 민수 씨도 100배 축소해 주세요. 이렇게 줌아웃 해 주세요.
1: 100반?
0: 100배.
1: 100배?
0: 네, 100배. 그럼 그 점 아닌가요? 네.
1: 100배. 100배 축소하면요.
0: 아, 저에게 하는 말이었대요.
1: 그렇죠. 근데 잠깐만 희한하게 오늘 저희 편을 듣는 분들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0: 아, 지금 순위 읽어야 되는데요.
1: 이거 좀 써삽니다.
0: 네, 그 우리 햄찌님 눈 똑바로 떠주세요.
1: Open your eyes, please. Wider.
0: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되고.
1: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0: 네네네. 진짜 calm down, calm down.
1: 일부의 목소리 너무 크다고 좀
0: 지적했습니다. 아, 그래요?
1: 네.
0: 자, 어제 1등은요. 낙지연이님이 하셨거든요.
1: Oh yes.
0: 근데 오늘은요. 고순이에요.
1: Oh, so the chain is broken.
0: 네.
1: 이거 연속으로 못 하겠네요. 그러면
0: 못 하겠어요. 저희는 처음에 고순님 1등 하셔가지고 이거 빠르게 폐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요.
1: 네.
0: 쉽지 않습니다. 네.
1: 쉽지 않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뭐 순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 네.
0: 그 우리 그 수건에 대해서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봤잖아요. 이것까지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구리님, 수건의 수명은 수건이 찢어질 때까지입니다.
1: 찢어지는 순간.
0: 네.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1: 얼마나 찢어집니까? 저는 곁에 그 테두리에 along the borders 조금씩 실 보인 정도는
0: 네네네.
1: 봐줄 수 있어요.
0: 그쵸, 그쵸, 그쵸.
1: 테두리가 아예 없어졌다.
0: 아, 그거는 좀
1: 그쵸. 네. 집에 걸레로 쓰기엔 좀 그렇잖아요.
0: 걸레로도 그 조금 그래요.
1: 네네네. 네,
0: 빨리 이제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1: 그쵸, 그쵸. 네.
0: 그 마지막으로 우리 유서님, 근데 왜 고수님 상품 안 줘요? 했습니다. 조만간 발송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혹시 팔 조금 더 뻗어줄 수 있어요? 화면에 너무 작게 나와요 지금.
0: 조금.
1: 네.
0: 네네네.
1: 아, 이거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0: 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2: 문자 요정의 안승서.
1: 근데 이 수건 얘기에 대해서 말하니까 두둥님이 네. 아 다들 부자네. 아 여기 좀 수건 플렉스 하면 안 됩니까?
0: 혹시 이거 찢어지는 것도 네. 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면요?
1: 아, 저는 조금 수건 플렉스 할게요 그러면.
0: 네. 그 자주 바꾸시잖아요.
1: 6개월마다 바꾸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근데 저희 집에도 뭐가 있냐면 한국에는 근데 그 all-purpose 수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거는 미국에는 정도는 그 손 닦는 근 수건 있잖아요. 아,
0: 다용도 수건.
1: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집에 그래도 그 호텔에 서 주는 그 bath towel 있잖아요.
0: 와우.
1: 그 타월도 씁니다.
0: 오, 그거는 좀 비싸죠?
1: 플렉스.
0: 대박이네요.
1: 싼 곳에서 샀어요. 그것도 쿠데기에서 사긴 샀는데. 네. 한국 집에서는 그 타월 보긴 조금
0: 좀 어렵죠.
1: 그 뭐 해수욕장 가는 일 아니면 잘 안 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미국이 원래 그런가요?
1: 미국은 다 그쵸. 그 타월 사이즈 정도 합니다. 특히 bath towels.
0: 이제 크게.
1: 네네네. 네, 그 뭐 미드나 뭐 영화에 네. 보잖아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싸줘야 될 정도 되는 그 타월 사이즈 돼야 됩니다.
0: 그거는 안 입으세요? 그 옷 같은
1: 아, 바스로브.
0: 바스로브.
1: 바스로브. 뭐 네. 한국에서는 그거는 네. 조금 이렇게 사치다로
0: 너무 바스 뭐였죠 그게?
1: 바스로브.
0: 바스로브. 네. 네. 이렇게 조금 배워봤고 네, 중요한 게 이제 오늘의 아즈유소입니다. 자, 지금까지 더러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덩. 많이 참으면은 건강에 안 좋다. 그렇죠? 심지어 많이 참게 되면 입에서 그 렁 냄새가 날 수도 있다 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1: 배웠죠.
0: 그래서 참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0: 는 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뭐를 찾는다고요?
0: 렁. 네. 왜냐면요.
1: 렁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0: 아, 참는 거.
1: 아, 참다.
0: 그렇죠.
1: 네.
0: Holding in.
1: 맞아요. 참다를요. Hold, 특히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참다 말하면요.
0: 네네네.
1: 뭐 대변 소변을 참다. Hold it in 이라고 합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1: 데니님은 endure이라고 했네요.
0: 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뭐냐면 three scientific ways to hold it in life's biggest crisis.
1: 그럼 오늘의 그 it가
0: 네.
1: 덩 얘기죠.
0: 덩입니다.
1: 오늘 주제도 우리 네. 피디님한테 오케이를 받았어요?
0: 무조건 받았어요.
1: 아,
0: 이런
1: 알겠습니다.
0: 거는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처는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네. 굉장히 저명한 기관입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
1: 오.
0: 믿어도 돼요.
1: 네. 대장?
0: 대.
1: 대. 아, 대한대장학문학회.
0: 그렇죠. 믿어도 됩니다. Three scientific ways. Three scientific. Scientific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배 아파하시면요.
1: 네.
0: 이게 움크리시잖아요.
1: 네.
0: 이걸 뭐라고 하죠?
1: Crouch.
0: Lean forward.
1: 그렇죠. Hunch over.
0: Hunch over.
1: 네.
0: 그렇죠. 근데요. 이 자세는요. 항문관을 일직선으로 펴서 오히려 배출을 돕는 최악의 자세라고 합니다.
1: 저는 이걸 알고 있어요.
0: 진짜요?
1: 그 뭐냐면
0: 네네.
1: 그 according to science
0: 네네네.
1: the healthiest way
0: uh-huh.
1: to 볼일 바
0: 네네네.
1: when I'm talking 대변요.
0: 네네네.
1: 이렇게 특히 이제 동양 쪽에서는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많이 하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근데 그게 진짜 healthy way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이제 일직선으로 만들게
1: 네네네네.
0: 해주네.
1: 네.
0: 그래서 여기에 솔루션이 뭐냐면 you must
1: 반대로
0: 그렇죠. lean back
1: 그 요가 자세.
0: 맞아요.
1: 되겠네.
0: 마렵다.
1: 네.
0: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러면은 조금 더 큰일 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 네.
0: 허벅지를 강하게 그 strong pinch라고 하잖아요. 꼬집는 거.
1: 아.
0: 네. So like when our bodies receive two strong stimuli simultaneously. 맞아요. Stimuli 맞습니다.
1: 맞아요.
0: 네네네.
1: 뭐라 안 그랬습니다. 저는.
0: It prioritizes the stronger one. 그렇죠. 배 아픈 것보다
1: 네.
0: 이제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을 때
1: 네.
0: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
1: 아,
0: 네.
1: 오케이.
0: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1: 네.
0: 뇌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1: So you have to basically distract yourself.
0: 그렇죠.
1: 네.
0: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complex math 이런 것들이죠.
1: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요?
0: 뭐 머릿속에서 100을 100에서 7을 계속 빼는 거예요. 그래서 0에 도달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또 한번 그 distraction, 그 distract 할 수 네. 있는 거죠.
1: 네네네.
0: 네네네.
1: 자,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뭐라고 해야지?
0: 네네.
1: 그 이게 된 이거 어떻게 좀 solid한
0: 네네네.
1: solid한 그 덩이면
0: 네,
1: 네, 그 it면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아, 부스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1: 그런데 설사는 방법 없을 것 같은데
0: 네.
1: 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냥 내려야 돼요. 네.
1: 네? 뭐를 내려요?
0: 그 차에서 내리든
1: 네.
0: 뭐 어디든 간에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네. 그건 답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둥피님 이 시리즈 안 끝났나요?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1: 이번
0: 네.
1: 있을 때까지
0: 동안은,
1: 네. 네, 있을 동안은
0: 시리즈 계속 나옵니다.
1: 계속 네. ing입니다. 네.
0: 네.
1: 자, 오늘의 Did You Know brought to you by producer 조. 네, 덩을 참는 방법 잘 배웠습니다.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11:10,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oday, we're joined by Mr. Kim Ka-young here in the studio, the programmer for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Marking its 23rd year, the festival takes another look at the repetition and difference of life on stage. With 52 works from 13 different countries, the festival will pose questions in various languages about humanity in the age of AI, the warmth of community, love, and solitude, and the ways we look at one another. We'll talk about the 23rd festival, which has been connecting the breadth of the world with human stories right here in Busan. 네, 오늘 더 인터뷰는 김가영 부산국제연극제 프로그래머와 함께합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부산국제연극제는 반복과 차이를 무대 위에서 들여다보는데요. 오늘은 제23회 부산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국제연극제 프로그래머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3년 전쯤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0: 네.
1: 오랜만에 좀 나와서 좀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1: 제 소개 조금 더 하자면요. 저는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작품과 프로그램을 관객들에게 어떻게 잘 연결할지를 고민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연극제는 공연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과 예술가 그리고 해외팀들이 만나고 연결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올해는 특히 차이와 반복이라는 주제 아래 익숙한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작품들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현장에서도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프로그램님 정말 반갑습니다.
1: 네.
0: So it has been about 3 years since his last appearance and he

0: admits to feeling a bit nervous, but very happy to be back. He explains that his role involves figuring out how to best connect performances and programs with the audience. To him,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is not just a festival that shows performances, but a space where citizens, artists, and international teams meet and connect. He shares that he is particularly excited about this year's theme, Repetition and Difference. And as the festival features many works that encourage people to look at their familiar lives through a new lens. Well, the 23rd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the opening on the 9th. Having observed the festival firsthand since then, how would you describe the atmosphere on site? 네, 제23회 부산국제연극제가 지난 9일 개막 이후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직접 현장을 지켜보면서 지금 연극제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1: 아, 네, 그 5월 9일 개막작 알파고리 희생의료원과 함께 그 광안리 밀락더 마켓에서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만나는 10분 연극제로 부산국제연극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0: 네.
1: 개막작을 보신 분들은 매우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특히 요즘 AI가 우리 생활에 좀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재조명해서 앞으로 우리가 AI와 어떻게 공존해 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작품이라서 매우 감명 깊었다는 평이 좀 많고요.
0: 네.
1: 10분 연극제는 일반 시민분들이 직접 공연을 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공연팀들의 참여도랑 관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0: 네. 네.
1: 극장 안에서 집중하고 작품을 보고 야외에서는 훨씬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시민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해외 게스트들 특히 부산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좀 감동받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올해 축제가 조금 더 살아 움직인다는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축제 딱 4일 차인데요.
0: 네.
1: 앞으로 좀 남은 작품에 기대감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올해는 관객 반응이 특히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So he notes that the festival kicked off on May 9th with the opening performance called AlphaGo Lee, Theory of Sacrifice, alongside the 10-minute theater festival at Bilak the Market, where they met with many citizens. He shares that those who saw the opening play seemed highly satisfied, and many found it deeply moving as it re-examines the match between AlphaGo and Isidore to question how we should coexist with AI in our daily lives. He also mentioned that the 10-minute theater festival, a competition where ordinary citizens participate directly, saw great engagement from both performers and the audience. He feels that this year, the festival feels alive as people can focus on works inside the theater while enjoying a more relaxed festival atmosphere outdoors. And he adds that international guests have been touched by warm responses from Busan audience as well. Now on the fourth day already, he says the anticipation for the remaining performances is only growing. And as we mentioned, this year's theme is Repetition and Difference. And the opening play, AlphaGo Lee, Theory of Sacrifice, poses a contemporary question about AI and human choice. So compared to previous years, what would you say makes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different this time around? 네, 올해 연극제의 주제는 차이와 반복입니다. 네. 특히 개막작은 또 이제 AI 시대의 인간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극제 만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1: 네, 올해 주제인 차이와 반복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늘 작은 변화가 또 생기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질문이 태어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0: 네.
1: 개막작 알파고리 희생의 이론도 그런 점에서 좀 상징적입니다. 익숙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곡을 다시 무대 위로 가져와서 지금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좀 묻는 작품이거든요. 작년이 축제 글로벌 확장 프로그램을 좀 강화했다면 올해는 그 흐름 위에서 작품들이 좀 던지는 질문들이 조금 더 뚜렷해졌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0: 네.
1: 인공지능, 사랑, 고독, 공동체, 권력 같은 주제들이 작품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관객들도 단순히 좋았다라기보다는 좀 생각할 게 많이 남는다. 뭐 이런 반응들이 확실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관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작품들이 네.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2: So he explains that this year's theme, Repetition and Difference, represents the idea that even within a repetitive daily routine,

0: Small changes always occur, and new questions are born from them. He sees the opening play as symbolic of this by bringing the familiar match between AlphaGo and Isidore back to the stage to ask what choices humans are making today. He notes that while last year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festival's global expansion programs, this year the questions posed by the works have become much clearer. So themes like AI, love, solitude, community, and power are expressed in different ways across the performances. And he shares that instead of simply saying they enjoyed the show, they increasingly responded with works have given them a lot to think about, which is great to hear.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Kim Ka-young here in the studio, the programmer for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Now, the festival features 52 works from 13 countries. So for our listeners who want to experience the festival, could you introduce some of the key remaining programs? Is there a particular performance or event that you would recommend they absolutely should not miss? 네, 올해는 13개국에서 52개의 작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청취자분들을 들으시면서 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올해는 초청 공연뿐만 아니라 K-스테이지나 글로벌 네트워크스나 뭐 글로벌 링크, 다이나믹 스트리 10분 연극제 뭐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1: 남아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폐막작 메리고라운드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헝가리 국립극장과 무용단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작품이라 무대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K-스테이지도 조금 꼭 주목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0: 네.
1: 지금 한국 창작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자리를 볼 수 있는 자리고 해외 델리게이트와 직접 연결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축제,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축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16일에 유엔 평화공원과 17일에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이나믹 스트릿 요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네. 프로그램 규모가 정말 풍성한 네. 것 같습니다. So he highlights that this year's festival is diverse, featuring not only invited performances, but also programs like K-Stage, Global Network, Global Link, Dynamic Street, the 10-Minute Theater Festival as well, and many, many more. Among the remaining programs, he highly recommends the closing play called Merry-Go-Round a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Hungary National Theater, a dance company, and an orchestra. He believes the stage itself will offer a very, very special experience. It also encourages the audience to pay attention to K-Stage as it provides a look into the creative methods of current Korean creators and directly connects them with international delegates. For those who want to enjoy the festival more casually, he suggests Dynamic Street, which will take place at UN Peace Park on the 16th and the Busan Cinema Center's outdoor stage on the 17th. Well,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like the 10-Minute Theater Festival and the street performance series called Dynamic Street, as you mentioned, are particularly intriguing, I think. What kind of experience do these programs, which break down the barriers and boundaries between the stage and the audience, offer to the citizens? 특히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10분 연극제와 또 거리 공연, 다이나믹 스트릿도 관심을 많이 모으고 네.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에게 어떤 경험을 선물할까요?
1: 저는 10분 연극제랑 다이나믹 스트릿이 부산국제연극제 성격을 제일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0: 네.
1: 10분 연극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무대 위에 오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다이나믹 스트릿은 공연을 극장 밖으로 꺼내서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0: 네.
1: 이 프로그램들이 좀 좋은 이유는 연극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술이 좀 멀지 않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좀 느끼게 해주고 시민이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도 될 수 있고 예술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1: 저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부산국제연극제를 더 부산다운 그런 축제로 만든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0: 네. 연극이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네.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he believes that the 10-minute theater festival and Dynamic Street are the programs that best represent the core identity of the festival.

0: While the 10-minute theater festival allows citizens to take the stage themselves, Dynamic Street brings performances out of the theater so that anyone can encounter them easily. He also shares that these programs are wonderful because they naturally show people that theater is not a difficult or distant form. Citizens get to experience being participants rather than just spectators and allowing art to flow into their daily lives. He feels these programs are what makes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a festival that is unique to our city of Busan. Well, this year's festival also features K-Stage, as you mentioned. It's a program that supports the global expansion of Korean theater. So what kind of potential and competitiveness do you hope Korean performing arts will demonstrate through K-Stage? Also, have you noticed any shifts in the reactions of international delegates? 이번 연극제에선 한국 연극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Stage 프로그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님은 K-Stage를 통해서 한국 공연 예술이 어떤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주게 기대하고 있는지 또 해외 관계자들 반응 속에서도 좀 체감하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함께 들려주시죠.
1: 네, 이번 연극제에서는 우리 연극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K-스테이지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를 넘어서 한국 연극이 세계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K-스테이지는 그 한국 공연 콘텐츠의 세계화와 국제적 아티스트들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작년에 K-스테이지로 오버 더 떼창 문전몸풀이라는 작품이 칠레의 산티아고 아밀 페스티벌에서 초청이 됐고요.
0: 네. 네,
1: 서페이스라는 작품도 뉴욕 라마마 실용극장에 초대 공연한 바가 좀 있습니다. 네. 올해도 여러 해외 델리게이트가 직접 심사에 참여해서 우수작을 좀 보고 자국 축제와 연결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K-스테이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한국 공연이 실제 국제 무대와 만나는 통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저는 여기서 한국 작품들이 한국적 정서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얼마나 다양하고 힘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 선정작들을 보면 장르도 매우 다양하고 창작자들의 색도 좀 분명하거든요. 저는 K-스테이지가 앞으로 국제연극제 안에서 더 중요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0: 그렇군요. So he explains that K-Stage aims to globalize Korean performance content and help local artists leap onto the international stage. He shares a successful example from last year, noting that the work was invited to San Diego and Mill International Festival, while Surface was also invited to perform at the La Mama Experimental Theater Club in New York as well. This year, several international delegates are participating in the evaluation process to discover outstanding works and explore possibilities for their own domestic festivals. So he views K-Stage as a gateway for Korean performances to meet international stages rather than a simple competition. And he hopes that these works will demonstrate not only Korean sensibilities, but also structural diversity and artistic power. Well, your strong recommendation for the closing play, Merry-Go-Round, has already sparked a lot of interest. I heard it's a massive production with over 50 actors, but there was a moment where it almost didn't make it to the festival, I hear.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is?
2: 예, 프로그래머님이 강력 추천한 올해 폐막작 메리고라운드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출연 배우만 50명이 넘는 대형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 부산 국제연극제 앞두고 미팅을 좀 했을 때 저희가 출연 배우 50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 스태프까지 포함한 70명이 좀 넘는 이게 대형 공연이라서 사실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0: 네.
1: 그 작품이 사실 되게 좋지만 이게 초청 비용부터 좀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0: 그럼요.
1: 사실 조금 한 반쯤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헝가리 국립극장에서 부산을 오고 싶어하는 열정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좀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다가 헝가리 대사관과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0: 네. 네.
1: 그리고 공연단체인 헝가리 국립극장에서도 노력을 엄청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23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규모의 공연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0: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So he admits that when they first discussed the play, he thought inviting them was impossible with over 50 actors and a total team about 70 including staff.

0: chef. The scale was daunting, right? And the logistics were overwhelming. He initially spoke with them about without much expectation because of the high cost and extensive preparation it required. However, he was deeply moved by the group's incredible passion to perform in Busan. And to make it happen, he explored various avenues for support through the active assistance of the Hungarian Embassy and the Hungarian Cultural Center, along with the immense efforts of the National Theater of Hungary. They actually were able to secure the largest scale performance in the 23-year history of the festival. And he is just now eagerly looking forward to see it on stage. So there was a good reason you recommended it, right? Now, I'm even more curious, without giving away any spoilers, could you introduce the piece and share the message you hope the audience will take to heart?
1: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폐막작 메리고 라운드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 이 소개와 함께 관객들이 공연을 통해서 꼭 마음에 담아갔으면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 네, 아직 그 티켓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0: 네. 네,
2: 지금이라도 예매를 서둘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0: 네.
2: 공연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그 헝가리 국립극장과 국립무용단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작품입니다. 1956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동명 영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번 축제를 통해서 아시아 초연으로 소개됩니다. 사랑과 결혼, 공동체의 질서 같은 문제를 좀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풀어내는 작품이에요. 관객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결국 시대와 사회 속에서 계속 질문받는다는 점입니다. 또 무용과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장벽도 조금 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대에서 정서를 충분히 아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언어를 네. 몰라도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깊게 몰입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So the work i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National Theater of Hungary, the Hungarian National Dance Ensemble, and its orchestra as well. It is based on the 1956 film of the same name, which was nominated at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it is being introduced as an Asian premiere through this festival. He described it as a beautiful and lyrical piece that explores themes such as love, marriage, and the social order of a community. What he hopes the audience will take away is a realization that even a feeling as personal as love is constantly questioned by the era and society one lives in. Since dance and music play such a vital role, he notes that it is a performance where viewers can fully experience the emotions on stage, even without understanding every word of the language. Sounds beautiful already. Now, listeners, if you're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Kim Ka-young, the programmer of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Now, it feels lik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has evolved beyond a local event to become a platform for global exchange. So, from your perspective, what do overseas artists find most attractive about the city of Busan? And what kind of cultural city do you hope Busan grows into?
1: 우리 부산국제연극제가 이제는 세계 연극인이 교류하는 이 국제 또 이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해외 예술가들은 부산이란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부산이 어떤 문화 도시로 성장해 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부산은 해외 예술가들에게 조금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도시인 것 같아요.
0: 네. 네.
2: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이 해외 예술가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이렇게 조금 다가가는 것 같고요. 축제 장소들도 극장뿐만 아니라 뭐 도시 여러 공간에서 펼쳐져 있어가지고 도시 자체가 좀 색다른 경험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리고 특히나 관객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항상 공연이 끝나면 부산 관객들에게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매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괜히 좀 뿌듯해지고 네, 조금 그렇습니다.
0: 그럼요.
2: 네, 그리고 내년도는 해외 아티스트들과 좀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 중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부산 곳곳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로 인해서 부산이 좀 글로벌한 도시로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이 공연을 소비하는 도시를 넘어서 예술가들이 좀 머물고 만나고 다시 좀 오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좀 됐으면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So he observed that international artists view Busan as a very multi-dimensional city. They're often captivated by the way the ocean and the urban landscape actually blend together. And since the festival venues are spread across various city spaces rather than being confined to theaters, the city itself offers them a unique experience. Also, he notes that guests frequently comment on the audience's response, often expressing their deep gratitude to him for the warmth of Busan crowds. And for next year, he is planning programs that involve direct collaboration with overseas artists. His hope is that through these diverse attempts throughout the city, Busan will continue to evolve into a global destination. And he aspires for Busan to be more than just a place for performers or performances are consumed. He wants it to be a city where artists stay, meet, and feel a strong desire to return. Well, you have been observing the theater scene for a long time. In your opinion, what is the most fundamental power that theater possesses? 오랜 시간 연극 현장을 지켜오셨는데요. 프로그래머님이 생각하는 연극만이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2: 네, 우리는 일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경험이 보통 휴대폰으로 뭐 쇼츠나 화면으로 보고 빠르게 소비하는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조금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1: 그렇죠.
2: 평소에. 네. 그래서 미처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지나면 사실 뭘 봤는지도 기억도 좀 안 날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그 시간만 계속 죽이는 그런 경험. 근데 연극은 누군가의 몸, 목소리, 침묵 같은 그런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천천히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2: 연극은 좀 정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예술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감정이나 관계를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타인의 삶을 잠시나마 조금 이해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경험. 그래서 사고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 그렇군요. So he reflects on how most of our daily experiences involve consuming vast amount of information quickly through screens, often to the point where we forget what we've even seen, experiences that simply kill time. In contrast, theater allows us to slowly experience someone's voice and silence within the same physical space. So it forces us to re-examine the emotions or relationships that we might have overlooked and allows us to briefly understand and experience the lives of others as well. Beautifully said.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우리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조금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2: 네, 너무 재미없게 한 건 아닌가 좀 걱정입니다.
1: 정말 아닙니다. 네, 네, 네.
2: 근데 부산국제연극제의 남은 공연은 정말 재밌는 공연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올해 축제는 차유와 반복이라는 주제 아래 극장 공연부터 야외 프로그램, 국제 교류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한참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현장에서 오셔서 축제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연도 많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질문을 가져가는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So he shares that it was a pleasure to talk about the festival today and he assures the audience and of course listeners that the remaining performances of the festival will be incredibly exciting and he just reminds everyone with the theme repetition and difference. The festival is still in full swing with a wide range of theater plays, outdoor programs, and international exchange events. And just a reminder, it will continue on until May 17th. So if you are interested, do check it out here in Busan.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r. Kim Ka-young, the programmer of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김 가영 부산국제연극제 프로그래머와 함께 했는데요. 감독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YOLO by Stella Jung.

0: time is now 11:45,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 We're going to turn to Vietnam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Jung Nina is joining us from Hanoi. 네, 오늘은 베트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정리나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of the day. General Secretary and President Tô Lâm has been very busy on the diplomatic front. Following his visit to China in April, he completed state visits to India and Sri Lanka last week.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se visit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베트남 또 럼 이 서기장 겸 또 국가 주석의 외교 행보가 정말 분주한데요. 지난달 중국 방문 이후 한 달 만에 인도와 스리랑카를 잇따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 네, 또 럼 주석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인도와 스리랑카를 차례로 국빈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지난 4월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중국을 다녀온 데 이어서 한 달도 안 돼 다시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특히 인도 방문은 베트남에서 당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한 상태로 국빈 방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양국은 2016년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10년 만에 확장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0: 그렇군요. 베트남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So President Tô Lâm made state visits to India and Sri Lanka from May 5th to 8th. Notably, his visit to India was the first time a Vietnamese top leader holding both the positions of General Secretary and State President made a state visit there. And to mark the 10th anniversary of their 2016 partnership, the two countries upgraded their ties to an enhanced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lso known as ECSP, signaling a much deeper level of cooperation. Well, in which specific areas did they agree to strengthen cooperation?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나요?
1: 네,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 국방과 해양안보, 디지털

절제 시스템 연동, 그리고 희토류 핵심 광물,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분야까지 망라돼 있습니다. 인도는 베트남을 자국의 동방 정책과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했고요. 베트남으로서는 중국

0: 관련 사업이 어떤 속도로 추진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1: Mm, so the key takeaway is how Vietnam covered both Asian giants, I would say China and India, within a single month. It suggests that the traditional bamboo diplomacy, characterized by its flexibility and balance, is being further solidified under the Tô Lâm leadership. While maintaining traditional ties with China, of course, Vietnam is showing a strong will to diversify its diplomacy and supply chains through a strategic partner like India.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second topic. While Vietnam emphasizes peaceful resolution on the diplomatic stage, the situation in the South China Sea seems a bit different. A recent report indicates that Vietnam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ts artificial island reclamation. So what are the details?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베트남이 외교적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남중국해 현장 분위기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인공섬 메리 면적이 또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 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지난 8일 발표한 이 위성 현상 분석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베트남이 지난해 3월 이후 1년 사이에 스프레틀리 베트남령 쩡자군도에 약 2.16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매립지를 새로 추가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 누적 인공 면적은 약 11.21 제곱킬로미터, 직간접적으로 파괴된 산호초 면적은 약 16.67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처럼 매립이 끝난 거점에서는 다음 단계 작업도 시작됐는데 이 새로운 항만 세 곳이 건설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 베트남이 이 군도에서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항만은 모두 15곳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1곳이 2021년 이후 새로 지어진 항만들입니다.
1: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a report from CSIS's MT on May 8th, Vietnam has added about 2.16 square kilometers of reclaimed land in the islands over the past year, and they have moved on to the next phase by constructing infrastructure like ports and completed sites. Since 2021, Vietnam has built or is operating 11 new ports, including and indicating a pace of reclamation that is unprecedented compared to the past. So then has this narrowed the gap with China given how quickly Vietnam has been accelerating its efforts? 그렇다면 중국과의 격차도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오히려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 AMTI 분석에 따르면 이 중국의 누적 인공 매립지는 약 21.10 제곱킬로미터로 이 베트남의 두 배 수준에 달합니다. 이 결정적인 변수는 중국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매립에 들어간 이 베트남령 호황사군도의 안틀룸푸 안초인데요. 이 그동안 중국이 점거한 거점 중에 가장 작은 축에 속했지만 약 7개월 사이에 6제곱킬로미터 규모로 키워놨습니다. 이 스프레틀리에 있는 중국 최대 거점인 미스치프 암초와 거의 같은 규모인데 이 AMTI는 약 2743미터급 활주로를 짓기에 충분한 면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베트남과 중국 양국 외교부가 형식적인 항의는 주고받고 있지만 실제 행사로 실력 행사로 이어지는 이 강경 대응은 양측 모두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 그렇군요. So on the contrary, the gap seems to be widening again. Actually, since last October, China has expanded Antelope Reef to 6 square kilometers in just 7 months, and that's an area large enough for 2,700 meter runway. While Vietnam's cumulative reclaimed area is about 11 square kilometers, China's remains double that at roughly 22 square kilometers. While both speak of peace on the surface, an intense territorial expansion race is unfolding beneath the waves to solidify their respective claim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atest updates coming from Vietnam. 네, 오늘 베트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that was Ms. Chong Nina, based in Vietnam, Hanoi,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Thank you so much for that. And listeners, the time is already 11:53, which means it is time for us to wrap up. Final song for today is by David Choi with Can't Take This Away.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11:00 o'clock.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here with a local space owner bringing a unique vibe to Busan. 오늘은 하마 그리고 이발관의 한지원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밀락동에서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한지원입니다.
0: 가게 이름이 정말 특이해요. 이발관이 아니죠?
1: 아, 네. 이발관은 아닙니다.
0: 그런데도 이발관이라는 간판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가요?
1: 제가 가게를 이름을 지을 때 3어절로 짓고 싶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페르소나를 뜻하는 겁니다. 하마라는 별명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용해왔고.
0: 아, 그럼 하마는 사장님이신 거네요?
1: 네, 접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당시에 영향을 받았던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를 차용해서 이발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아티스트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인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참 그때 언니네 이발관 공연을 보러 서울도 자주 가고 음악

0: 단체를 어떤 곡을 치고 싶어서 기타를 처음에 배우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실제로 하마 그리고 이발관에서는 언니네 이발관의 노래가 나오고 있나요?
0: 아, 맞습니다. 보통 이제 언니네 이발관 노래를 계속 듣고 있고요. 다만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리스트 바꾸고 있습니다.
1: 언니네 이발관이 혹시 한번 오신 적도 있을까요?
0: 그건 정말 아쉬운 일인데요. 제가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사실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짓기는 했습니다.
1: 지독한 짝사랑이군요. 이렇게만 들어서는 사실 공간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공간이 지금 좀 어떤 공간으로 꾸려져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저의 작업실에 놀러오는 기분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꾸몄습니다. 제 작업실에 놀러오는 손님으로 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꾸미고 편한 의자, 아늑한 분위기를 지향했습니다.
1: 아, 그러면 사실 이발관이라기보다는 하마 사장님의 작업실에 가까운 공간이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1: 근데 또 언니네 이발관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마 사장님의 공간이라서 이름은 하마 그리고 이발관으로. 무언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그 힘이 저는 너무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게를 여시게 되기까지의 하마 사장님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0: 제가 전기공학과를 졸업해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기타를 계속 치게 돼서 계속된 우연으로 학교에서 출강을 나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취업을 하게 돼야 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정말로 깊은 고민이 드는 한순간이 있어서 그때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무조건 F&B 사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와인바에서 일해보면서 제가 베버리지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흘러흘러 이제 다시 하마 그리고 이발관까지 오게 됐습니다.
1: 이제 오픈하신 지 어느 정도 되신 거죠?
0: 8-9개월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1: 아, 이제 1주년을 향해 가고 계시네요.
0: 네,
1: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이 이발관이라는 작업실을 오고 가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0: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컨텐츠 중에 귀납적 사주라는 컨텐츠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게끔 만들어진 상황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때 이제 눈물도 흘리시고 여러 가지 제가 남이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위로가 되고 그런 시간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 귀납적 사주 컨텐츠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인가요?
0: 사주는 이제 형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귀납적 사고력을 이용한 대화에 가까운데요. 귀납적 사고력은 이제 원인에서 결과로 갈 때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3단 논리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제 오신 손님들을 보고서 편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와서 눈물도 흘리시고 이렇게 사장님이 기억하시는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시는 손님들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녀가신 분들이 기억하는 하마 그리고 이발관 그 공간과 또 사장님의 모습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한테 이 공간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모습이 있을까요?
0: 참 어려운 일인데 저는 밀도감이 있으면서 편안한 느낌을 동시에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 네, 진짜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공간에서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야기들을 다 눈으로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영단어를 하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0: Satisfaction입니다. 제가 최근에 빠져있는 생각을 표현한 단어인데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맞는 말인가라는 고민을 참 빠지게 됐습니다. 큰 이유는 아니고 제가 마운자로를 맡기 시작했는데 이 만족이 거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서 정말 생각이 많아져서 오늘 생각나는 단어는 satisfaction이 됐습니다.
1: 아, 이게 정말 과연 나의 만족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시작하시게 됐군요. 정말 하마 그리고 이발관이라는 작업실에서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고 또 듣는 따뜻한 공간에 하마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Oh, yes. It's time for A Run to Busan featuring Park Tan-woo PD. I was too excited about the dancing. I forgot I had to say something. So producer Park Tan-woo heads out into Busan and runs for his life for a beautiful route in Busan. It's got the ocean, wind, city rhythm. It's got Busan's dynamic energy. And of course, the route itself is not about the distance that you're running. It's about the rhythm of the city. It's about footsteps on the pavement. It's about breathing with the waves and brief moments of silence between neighborhoods. But it's Park Tan-woo PD, and you know that he likes to get all of his running noises in there. So I don't think we'll have any silence. So where did he run today?
1: 시작된 코스입니다. 서면 문화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노동절이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취업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마 젊은 친구들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장래희망이라는 개념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뭘 잘하는지에 대한 좀 동사형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애정하는지 거기서 시작하는 동사형 꿈을 좀 가지면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 시민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와, 보이시나요? 작은 영화 같은 걸 틀어주는 야외 상영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럼 황금 연휴라 그런지 오늘 공원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린이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이게 저도 지금 잔디밭을 뛰고 있는데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저도 여기서 한번 누웠다 갈까요? 다들 많이 누워 계시는데? 와, 보이세요? 구름 한 점 있는 하루입니다. 사실 5월이 생명이 그렇게 싱그럽게 돋아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어린이 대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런처 부산. 내가 더 빠르지. 국립 부산 국악원이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북문입니다. 저는 북문을 이렇게 나왔고, 자, 부산 국악원을 지나서 어린이 대공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어린이 대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등산객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또 갈매기 7코스네요. 보이시나요? 원래 이렇게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동물들은 다 어디로 간 거죠? 본격적인 어린이 대공원 코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나무 데크길이 깔려있어서 러닝은 물론이고 산책하기에 되게 좋은 코스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나무로 둘러싸여있는 아무래도 산과 인접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죠.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Remember the last time on our anniversary when I said we should go eat pork soup and you got mad? How about this place today? Do you like it?
2: 자기야, 여기 너무 좋은데 너무 고급이라서 좀 부담스럽다.
4: Oh, don't worry. For my sweet darling, I could come to a place like this every day.
2: 자기야, 진짜 감동이다. 그런데 자기 왜 자꾸 와인컵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흔드노? 정신 사납구로?
4: You know, red wine is best when it's breathing, like a person. Air is important. Oops, just letting it breathe a little more.
2: 자기야, 와인이고 뭐고 다 흘리갖고 그 옷이 시뻘겋다. 자기야, 그거 빨리 빨아야 된대.
4: Don't worry, I'll just take it to the laundry. Oh, the waiter is bringing something. Enjoy your dinner.
2: 자기야, 왜? 근데 우리 이리 큰 대접에 물 시켰나? 야, 외국에는 물도 돈 받는다 하던데 레몬 하나 띄워주고 엄청 비쌀 것 같아. 이 대접은 어떻게 쓰는 거고 그냥 마시면 되나?
4: Have you heard about that lemon detox? As you know, lemon detox is super popular around the world. It flushes out toxins and makes the body feel lighter, right? You know, in Pelé, restaurants serve this before meals. You're supposed to drink it to cleanse your palate.
2: 잠깐만 자기야. 다른 테이블은 거기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씻고 있다. 어떻게 저기는 곧 발도 씻을 것 같은데. 손 괜찮나?
5: What?
6: (웃음) 오늘 배워볼 표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How do I use this? How do I use this?
6: How do I use this?
4: How do I use this?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뜻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이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무슨 용도인가요? 라는 의미로 What is this for? 역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6: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How do I use this?
4: How do I use this?
6: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l-Star English.
3: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도파민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 That's right. Junk dopamine gives us instant pleasure, while earned dopamine brings us lasting happiness.
3: 네, 자극은 짧고 행복은 오래 가잖아요. 자, 여러분은 요즘 어떤 도파민을 쫓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진짜 도파민 이브닝 영어 친구
4: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Yeah,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스타 언니 언니 박성원입니다.
4: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네, big hello to all of our listeners, our 부스타들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watching us on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언니 언니 in the house. 안녕하십니까
3: 네,
4: 언니?
3: 네, 반갑습니다.
4: How are you?
3: I'm good. How are you?
4: I'm good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asking. 오늘 너무 natural해졌어요.
3: 아 진짜요?
4: 주고받고 인사가.
3: 아 좀 뒤에 뭔가 좀 더 해야 되는데.
4: 아 여기까지.
3: 그건 다음번에.
4: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3: 네.
4: 네. Nice. So these days, I'm sure a lot of you hear the word or term dopamine addiction a lot. You know, it's on your TV. 뭐 요즘 뭐. 뭐 금쪽 같은 내 아이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 도파민 말 좀 많이 나오잖아요.
3: 네네.
4: 특히 아이들 그 위주로 이 도파민 토픽을 많이 나오는데 But did you guys know there's a difference between junk dopamine and earned dopamine? 자, 그렇다면 가짜 도파민과 진짜 도파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언니?
3: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도파민이라는 게 나쁜 도파민을 얘기한대요. 어떤 거냐면 하루 종일 휴폰 보는 것. 배달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 또 이제 SNS 확인 안 하면 불안한 것, 그리고 긴 글을 읽기 귀찮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쁜 도파민이라고 하는데요.
4: 네.
3: 자, 반면에 건강한 도파민은 또 어떤 게 있나요?
4: So on the other hand, there's earned dopamine. So what earned dopamine is the calm that comes from meditation, a rush after a good workout, real conversations with people you care about, and the satisfaction of reaching your goals. 건강한 도파민은 명상으로 오는 평온함, 뭐 운동 후에 깨어남, 좋아하는 사람과 뭐 나누는 대화, 배우면서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성취감이라고 합니다.
3: 네, 뭐 사실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네. 뭔가 고요함 뒤에 오는 이런 도파민들이 우리한테는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알지만
4: 네.
3: 사실은 좀 우리가 즉각적인 그런 뭐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현혹되기가 쉽잖아요.
4: 맞아요. 저도 솔직히 아까 뭐 안 좋은 가짜 네. 도파민, 진짜 도파민이 구별할 때요. 근데 전 가짜 도파민 너무 좋아.
3: 대체적으로 즉각적으로 뭔가 네,
4: 네.
3: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4: 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폰, 네. 패드, 그쵸 뭐 TV로 이런 거 다 보면 앱 다 이제 쇼폼으로 돼 있고 그쵸 뭐지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이제 저 손가락으로 네. 몇 번 눌러서 이거 오는 거기도 하고 SNS도 잠깐 10초 15 저 뉴스도 요즘. 이게 그쵸 이게 SNS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네. 모를 것 같아요.
3: 사실 그쵸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한데 그쵸
4: 네.
3: 뉴스는 저희가 좀 찾아가면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4: 네.
3: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쇼폰 보고 있는데 제가 아 이거 나쁜 도파민이냐고 휴대전화 뺏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4: 아 벌써 기분 나쁜데요?
3: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아, 유저님이 네. 민수 너라는 도파민 이렇게 보내셨네요.
4: 유저님이요? 잠깐만요. 네. 사실 유저님 민수 너라는 도파민
3: 점점점 이거, 뒤에 뭘까요?
4: 이거 칭찬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3: 칭찬으로 받아야 서로서로 건강하고 기분이
4: 잠깐,
3: 좋죠.
4: 유저님 괜찮습니까?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3: 아니 유저님은 네. 이렇게 민수님이 민수 씨가 에브리데이 스타가 도파민이라고 하셨잖아요.
4: 네네네.
3: 어 에브리데이 스타는 사실 어떨 때 도파민 뿜뿜 나오는 것 같나요?
4: 아 이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게 I know it's a bad habit to have, but 그 쇼폼요. 아 특히 희한하게 우리 BFM에서는 올스타 쇼폼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3: 올스타 쇼폼. 어 동의합니다.
4: 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뭐 일단 저는 이 그 뭐냐면 우리 한이 형이 이 표현 많이 잘 쓰는데요. 우리 조한이 형이 많이 잘 쓰는데 going down the rabbit's hole. 그 앨리스
3: 이상한 나라 앨리스,
4: 이상한 앨리스 있잖아요. 네. 그 뭐 토끼 따라간다고 네. 그 구멍에 빠르고 막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쇼폼 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막 한 시간 두 시간씩 넘어가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가짜 도파민 진짜 폭발하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 내 속에서.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완전 중독적인 뭐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는데 근데 저는 그런데 우리 딸이 옆에서 뭐 딸이 옆에서 예를 들어 뭐 너튜브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어 하루 너무 보면 안 된다 막 이런 말 나오거든요.
3: 네. 아빠부터 안 봐야 되지 않을까요?
4: 맞아요. 근데 다행히 아직은 아빠는 이 말 아직 안 나옵니다.
3: 네.
4: 아직은 이 말 안 나옵니다. 네.
3: 저기 문자가
4: 계속 문자가 네. 들어오네요. 자 상윤 킴한테 문자 왔습니다. 하이 민수 삼 상윤킴이 우리 뭐지 그 나이 차이가 되는지 상윤킴이 말합니다. Hi 민수 삼촌 and 언니 언니 이모. Remember the disaster of the past 어린이날's EPQ? Apologies, but I'd like to let you know that Ian is fully recovered from it. 상윤킴님이요 우리 기억나시죠?
3: 네네네. 네, 네.
4: 저는 절대로 안 잊을 겁니다. 네 우리 저번 주였나요? I think it was last week,
3: 저번
4: right?
3: 네,
4: 저번 주에 어린이날 특집 Here All-Star English 우리 대결로 우리 어린이날 EPQ 스페셜로 우리 이안 학생이랑 일단 이안이보다 조금 이렇게 누나인 네. 그 도전자 학생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누나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안이보다 그래서 question 이게 answer를 그 누나가 다 갖고 가서 이안이가 너무 좀 상처받았는데 네, 좀 너무 진짜 그때 너무 마음 안 좋았거든요.
3: 아니요. 네. 아니 그런데 좀 마음이 쓰인 거는 네. 맞는데 또 경쟁을 하다 보면 질 그쵸. 때도 있다는 거 배웠으니까요.
4: 맞아요. 일단 네. 상윤 킴님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an update on 이안이. 다음에 한 번 더 도전 꼭 해라고 한번 부탁해 주세요. I, 네. I think 이안 다음에 와서 뭐 teamwork, you know, whatever, you know, competition we might have for him. 진짜 그때는 너무 잘할 것 같아서.
3: 네, 이제는 네. 괜찮다고 하니까.
4: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3: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울면 안 된다고.
4: 네, 울면 안
3: 된다. 울면 땡.
4: 네, 울면 땡 아니다.
3: 네. 자 그러면 네, 도파민 폭발 요 관련된 영어 표현들 좀 가르쳐 주세요.
4: 자, 도파민 이 자체 단어가 이 영어잖아요. 네. Right? But there are other ways to say that you're 이거 때문에 나 너무 지금 신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고 흥분한 상태는요, 이 단어가 있습니다. Hyped. H-Y-P-E-D. Hyped. 그래서 나 진짜 완전 텐션 엄청 올라왔어. I'm so hyped. 예를 들어 뭐지 기다린 콘서트 당장 이제 내일이에요. 너무 신나. I'm so hyp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도파민 왜냐면 이 내 그 가짜 도파민이든 진짜 도파민이든 너무 기분 좋게 하는 도파민이잖아요. 도파민 이 단어 쓰면서 표현 뭐 도파민 터졌다. 도파민 뿜뿜 이거든요. 영어로 도파민 러쉬라고 합니다.
3: 도파민 러쉬.
4: 네. 진짜 뭐 예를 들어 며칠 동안 뭐 좋은 도파민 그냥 산소에 가서 좋은 공기 이렇게 맡으면서 너무 좋았어. 완전 도파민 이렇게 뿜뿜이야. I had a dopamine rush. 왜 잘못 말했어요? 도파민 뿜뿜 아닙니까? Dopamine bum bum on the mountains. 네, I had a dopamine rush on the mountains.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네. 자, 여러분, hopefully All-Star English is bringing you some good dopamine. 여러분, 우리 진짜 도파민, 네, 이라고 생각합니다. Here at All-Star English. 자, 화요일 올스타에서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3: 네. 네. 어떤 코너가 있죠?
4: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ti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스타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3: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asy Peasy Quiz.
4: That's right. EPQ Easy Peasy Quiz, real-time call-in English quiz. You call us and you answer three very simple English questions. 세 문제만 맞추면 너무 좋은 선물 받아가죠.
3: 네, 자 지금 전화하시는 건 아니고요. 번호만 기억해 주세요. 자 0517446691 6692 6693 6694 넉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코너 시작하고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가 전화 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 전화 주시면 됩니다.
4: 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오늘도 날씨 오정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부스타 여러분들, 오늘 잠깐 비 온 거 아시나요? 보셨어요?
3: 네. 오, 네네.
5: 네, 점심에 좀 왔었거든요.
4: 정확히 네. 몇 시였더라? 한 1시에서 2시 사이였어요.
5: 맞습니다. 네. 1시에서 2시 사이에 잠깐 왔다가 금방 그쳤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최근 더웠던 날들에 비해서 much cooler at lunchtime. 바람도 꽤 강하게 불어서 it felt refreshing. 꽤 선선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tomorrow will heat up again.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의 기온입니다. Tomorrow will be low of 14 degrees and high of 25 degrees. Rain chance 0%, no rain at all. 그리고 공기 상태도 최고입니다. Air quality will be good, clear skies all day. 하늘도 공기도 super clean and fresh.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는데요. 내일 햇빛이 정말 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외선 지수, 즉 UV index will be low. 낮음이기 때문에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고요. Direct sunlight will make it feel pretty hot at lunchtime. 이것 때문에 내일 점심은 조금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어 표현을 가져와 봤는데요. Beat the heat. 이 뜻이 더위를 이겨내다라는 뜻인데 예문으로 drink plenty of water to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표현인데요. 혹시 하루에 물 몇 번 정도 드시나요?
4: 그렇죠? 아니요, 오늘 네. 오늘 포캐스트가 네. 조금 너무 스무스했습니다.
5: 너무 좋았죠.
4: 중간 중에 들어가기 좀 그랬고요. 네네네. 우리 항상 뭐라 하잖아요 이번한테. 네.
3: 아, 지금 피디님 우리가 지금 요정을 감상하고 있다고.
4: 이거 오늘 여러분 우리 부스타분들 같이 느꼈죠? 이 오늘 웨더 이 날씨 정보 포캐스트가 이 네네네. 리듬이 이게 너무 이게 바운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5: 네,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4: 네.
5: 하나
4: 네,
5: 전문적으로.
4: 조금
3: 네네. 오늘 뭔가 헤어스타일에서 자신감이 더 뿜뿜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4: 맞아요.
5: 좋습니다. 좋습니다.
4: 오늘 스프레이 얼마나 뿌렸어요? 한 반 캔 정도 뿌리고 저 스타일 나오는데.
5: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좀 많이 했어요.
4: 네. 왜냐면 머리를 뭐 여러분 머리를 움직이잖아요. 이번 머리카 움직임이 없어요.
3: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5: 네, 그렇죠. 네. 없습니다.
4: 너무 신기해.
5: 자, 이 정도로 일단 날씨를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4 observatory.
4: 와, 영어 파트도 오늘 실수 하나도 없이. 왜 이렇게 이 날씨 요정 다 안답게 오늘 너무 했는데
5: 왜 다들 놀래시죠?
4: 네. 네네네. 이런 모습 자주 알겠습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네네.
4: 네, 자 날씨 요정님 감사합니다.
5: 바이.
6: 감사합니다.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4: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6: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1: But you're
0: please
1: never. 생각이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2: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겠지만 그건 생각이고.
1: Generations change and so do ideas. 세대가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2: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can see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1: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스타들의 선택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선정된 분들께는 올스타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2: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EPQ란다. That's what you think 시작하기 전에 네. 지금 벌써 이게 너튜브 채세하고 카카오톡에 들어온 메시지 벌써 뜨겁습니다. 오늘 토픽.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은 위생관념 밸런스 게임입니다.
2: 네.
1: 친구 사이든 뭐 연인이든 부부 사이든 은근 중요한 게 바로 이 위생 습관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Even small daily routines can become a big deal when you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뭐 작은 습관이지만 오래 볼 사이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기에 좀 그렇다. 그렇죠. 그래도 문제이기도 하죠.
1: 네. 그렇죠. 뭐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괜찮겠지만 뭔가 이해를 못하는 것 특히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2: 네.
1: 뭐 대표적으로 부부들 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별거 아닌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치약자기 뭐 양말 벗어놓기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난번에 결론은 냈어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싸우지 않기로.
2: 네.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끔씩 잔소리는 해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2: 가끔씩.
1: 근데 네. 사실 처음에 네. 모르던 뭐 누군가랑 같이 살게 되잖아요. 네. 뭐 친구 사이든 뭐 어떻든 간에.
2: 네.
1: 그러면 서로 좀 위생관념이 달라가지고 하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2: 가끔씩 있죠. 네네네. 저도 이제 결혼하고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네. 살기 시작하면 아 이래야 되구나 라고 좀 발견하는 거 좀 많이 있었어요.
1: 네.
2: 뭐 예를 들어 뭐 우유 냉장고에서 우유 꺼낼 때 입으로 마시면 안 된다. 컵에 부어가지고
1: 네. 그쵸.
2: 다시 뚜껑 해가지고 냉장고 넣어야 된다.
1: 반찬을 덜어 먹지 않는
2: 이것도 그쵸. 네. 네. 특히 옛날 저였으면 네. 옛날

0: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엄마 아빠한테 뭐 김치통, 반찬통 받잖아요. 이렇게 큰 거 받잖아요. 네. 그거를 꺼내서 식탁에 올려놔서 그 젓가락으로 바로 그냥 먹는. 아 왜 내가 먹을 건데?
1: 그러니까 자취생 국룰이라고 하는데.
0: 네. 아 그렇죠. 왜 국룰인데? 지금 저희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미대피인데 지금 좀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 저 말할 때마다 우리 피디님들 아주 아주 깨끗하나 봐요. 네, 두 분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저랑 공감되는 분 있습니까? Like, you know, do you empathize with what I'm saying? 네, 아, 근데 저는 이 습관 고쳤어요. 네. 와이프한테 아주 좋은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서
1: 맞아요.
0: 네, 이제 아주 위생적이게 네, 위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And honestly, even close friends can get annoyed. 뭐 예를 들어 뭐 친구나 가족과 뭐 여행 갔다가 이 사소한 습관 차이 때문에 좀 안 맞는 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네. 네네네.
1: 저는 사실은 제가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막 깨끗한 편은 아닌데 특히 뭔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글램핑장을 갔다 친구들이랑 갔는데 거기 식기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물론 깨끗이 씻어놨겠지만 그걸 그냥 쓰는 게 항상 좀 뭔가 깨름직해서 저는 거기에 있는 제일 큰 냄비에다가 다 물을 부어서 한번 네. 삶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다행히 제 주변의 친구들은 그냥 뭐 네가 하니까 됐다.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분쟁이 없는데
0: 맞아요.
1: 왜 그런 거 유난히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렇게 또 유난을 떠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0: Even these days 저희는요 요즘에 뭐 짧은 여행 가든 길게 여행 가든 가방 그 캐리어 안에 짐 놓는 거는 와이프가 다 해주거든요.
1: 네.
0: 근데 여행 끝에 제가 그냥 왜냐면 다음 날 이제 뭐지 체크아웃 해야 되고 바로 출발해야 되니까 다시 가야 되니까 그냥 막 놓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이프가 그걸 하는 걸 처음 보게 됐어요. 우리 다 끝나고 가방을 이렇게 싸냐고. 네. 그 저는 그냥 막 쑤셔 넣거든요. I just stuff everything. 어차피 집에 가서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뭐 빨래통 네. 놓고 그럴 건데.
1: 네.
0: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뭐 이제 11년, 12년 정도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differences를 좀 아직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1: 네. 네. 하루 엄마가 굉장히 성격이 좋으시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아직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1: 네.
0: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위생관념 밸런스 게임 주제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Our first question, would you rather, 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Would you rather have only morning showers? So morning showers only or night showers only?
1: 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자, 반드시 아침 샤워, 일어나서 무조건 씻기, vs 반드시 저녁 샤워, 자기 전에 무조건 씻기.
0: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미 지금 특히 너튜브에 이게 댓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서로 이게 우리 부스터분들 서로끼리 좀 놀라는 부분도 있긴 있고요.
1: 네.
0: 어잉?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자 morning showers or night showers 일단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네. 뭐 둘 다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둘 다 하더라도 하나를 포기한다면
1: 딱 골라야 된다면
0: 그렇죠. 네. 네. 우리 언니는 어느 쪽입니까? 네.
1: 저는 사실
0: 네.
1: 저녁에 주로 씻고요. 제가 좀 짱구 아빠 스타일이에요. 일을 마치면 집에 와서 씻고 시원한 걸 한잔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0: 네.
1: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을 나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또 씻거든요.
0: 아, 또 다시
1: 샤워를 하는데
0: 해요?
1: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두 개 중에 꼭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저녁 샤워를 선택하겠습니다.
0: 아, night showers. 네. 근데 진짜 네. night showers only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귀찮아서 슬래시 귀찮아서
1: 네.
0: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습관이 이제 당연히 이제 40년이 이제 됐으니까 저는 밤에 샤워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저는 like 진짜 I have to force myself 억지로 막 화장실 들어가서 억지로

0: 막 당연히 억지로 샤워는 원래 억지로 하는 건대로 하는 건데도 like I it feels like that. Morning showers 출근하기 전에 저는 너무 개운하거든요. 아침에 샤워하는 게. 그리고 막 일어나서 그 우리 그때 단어 배웠죠. 그 bedhead. Right bedhead. 이게 아침에 이게 막 얼굴에 막 베개 자고 네. 막 눌려 있고 이런 거 다 샤워해야지 뭐가 좀 이렇게 깨끗이 씻어지는 그런 느낌 들고 너무 개운하게 출근할 수 있잖아요.
1: 네.
0: 네. 이게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지금. 네.
1: 보수님이 저녁에 씻어야죠. 이불 자리 들 때는 깨끗하게 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0: 오케이 뭐 그런 그쵸 그런 뭐 면도 있긴 한데 뭐 예를 우리 상윤키면 밤에 조깅 운동하고 밤에 샤워합니다라고 하네요. 땀 흘린 채로 침대 올라가면 이
1: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특히 있잖아요. 네. 뭐 외출하고 돌아와서 몸이 피곤할 때는 사실 못 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운동을 하고 오면 땀이 났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못 잘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네. 여러분 이 퀘션 위에 그럼 밤 운동도 포기해야 됩니다. 네. 어떡해요? 저는 운동하고 바로 자는 것도 이것도 저도 X입니다. I will not allow. 진짜 저희 partner, 뭐 husband or wife, right? If they work out sweaty, 특히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In the summer they get all sweaty. 저는 밤 뭐 밤 샤워 안 해? 라고 하고 바로 침대 저는 같은 침대 못 있을 것 같아요. Right?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은근 이렇게 싸움 나는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아까 고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어떤 분들은요 안 씻은 상태로 침대 들어가는 거 절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샤워를 해야 잠도 깨고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네. 정답이 있을까요?
0: Now, interestingly, experts, 네 전문가들이요, experts say. Night showers are generally better for hygiene because you wash off sweat, dust, and bacteria before getting into bed. 뭐 이분들이 뭐를 합니까?
1: 전문가라고요. 엑스퍼트라고요.
0: 네.
1: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얘기했지만 그리고 요즘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를 겪고 나서 밖에 정말 수많은 세균들이 있다는 거를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더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말한 대로 전문가들도 이제 위생적으로는 저녁 샤워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저도 이제 저녁에 주로 하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샤워를 하잖아요.
0: 네.
1: 굉장히 잘 때 쾌적하게 잘 수 있어요.
0: 아... 네. 한번 해볼까?
1: 네네네. 피디님, 하루 엄마 민수랑 따로 자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0: Now, 예. 그러면 부서들, where my morning showers at? 저 여러분 아침 샤워 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 Morning showers, they also have their benefits, okay? They can help you feel more awake. You also feel, 그 저녁에 깨어남 있잖아요. 아침에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하루의 시작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샤워도 장점이 너무 많죠. 잠을 부드럽게 뭐 깨게 만들고 깨운해지고 하루 컨디션을 올리는 데 도움이 아주 크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답이 있잖아요. 그럼 밤에도 샤워하고 아침에도 샤워하자. 네.
1: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그런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저녁 그러니까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샤워를 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매일 일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을 나가는 날을 아침에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샤워를 한 번 더 하는데 제가 아니면 오전에 주로 운동을 하거든요.
0: 네.
1: 운동을 하고 오면 또 씻게 되니까 보통 두 번을 씻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일단, 예 더운 날씨나 뭐 이럴 때는 두 번 씻어도 된다고 하네요.
0: 자 우리 너구리님도 아 저는 원래 아침 샤워파인데 점점 납득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1: 그러니까 저녁에 한번 해보시면 아니 뭐 저녁에 한다고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건 없지만
0: 그렇죠. 네.
1: 다 같이 기분이 산뜻해진답니다. 네.
0: 일단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그런데 너무 많이 씻는 건 안 된대요.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하고 피부 장벽이 이제
0: 맞아
1: 때문에.
0: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샤워하세요.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되지. 자, real quick. 샤워 관련 영어 표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샤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특히 뭐 먼지, 땀 이것 때문에 너무 찝찝한 느낌 들어서 샤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찝찝해 죽겠어. I feel gross.
1: I feel gross.
0: Gross가 뭐가 뭐 징그럽다, 뭐 찝찝한 느낌.

0: 느낌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느끼는 거잖아요. I feel gross. 네. 그래서 샤워하러 후딱 들어가야 돼요. I hop in the shower.
1: I hop in the shower.
0: I hop in the shower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 얼른 샤워하고 올게. I'm gonna hop in the shower real quick라고 했습니다. 뭐 근데 밤에는 특히 이제 여름 오니까 그때 저도 밤에는 샤워나 하긴 하거든요.
1: 네.
0: 여름에만 네네. 왜냐면 낮에 하루 종일 그쵸, 이렇게 땀나니까. 그래서 뭐 땀만 뭐 헹구는 느낌으로 샤워를 하면 I need to rinse off.
1: I need to rinse off.
0: 그렇죠. Rinse off. Rinse가 한국 사람들이 아는 그 머리에 바르는 그 rinse. 아니요. 그거는 영어로 conditioner입니다.
1: 네.
0: Conditioner. Rinse는 그냥 가볍게 그냥 머리를
1: 헹군다
0: 그냥 헹군다 뜻으로 rinse라고 하죠. 네. 네. 일단 보니까 근데 우리 쪼꼬미님도 morning shower 하루 시작은 상쾌하게 이렇게 말하네요. 네. 근데 쪼꼬미님 말고는 다른 사람 이거 아침에 샤워하는 분 없는 것 같아요.
1: 에브리데이스타랑 두 분만 네. 아침에
0: 알겠습니다.
1: 샤워하는 걸 선택하는 걸로.
0: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위생관념 밸런스 게임 주제는요? Round 2. So which side are you on? Using a fresh towel every day or reuse the same towel for a few days after drying it out?
1: 네. 어느 쪽인가요? 자, 수건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해서 써야 한다. VS 수건 말려서 며칠 더 써도 문제없다.
0: 샵 9050. 네,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에 100원 되고요. 카카오 메시지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요정이요. 2부에 오늘 참여하는 분들 중에 몇 명 골라서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쉽다.
1: 어때요?
0: 이거는 쉬워요. 네, 저는 바로 number one 무조건입니다.
1: 네. 네,
0: using a fresh towel every day. 왜냐면 옛날 민수는 number two였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특히 뭐 대학교 때까지 민수는 네. 빨래 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using a fresh towel every day. I think 이게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는. 네, 언니.
1: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 대체로 깔끔하지 않은데 몇 부분만 그렇다고 했잖아요.
0: 네. 근데
1: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수건은 제가 이렇게 샤워를 하고 한번 닦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건조대에 말려가지고 저는 한 번 정도 더 써요.
0: 그러면 그 날요? 안 가면 이렇게 다음 날로 넘어가게
1: 아니, 그러니까
0: 하네요?
1: 그 다음 날 해가 해에 이제 마른
0: 이게 밤에
1: 다음에.
0: 그럼 밤에 네. 씻고 그걸 네. 걸어놓고 이제 네. 예를 들어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뭐 세수하고 치과로 들어갈 때 그걸 다시 한번 씁니다.
1: 세수하고 할 때는 네. 다른 수건이 또 있고요.
0: 아, 네. 있고요.
1: 그러니까 다시 샤워를 했을 때 그 수건을 한 번 더 쓰는데.
0: 아, 네. 우리 언니 언니는 그럼 샤워 타월 따로 세수 양치 타월 따로 네. 타월 따로 이렇게
1: 네.
0: 쓰네요.
1: 손 닦는 타월 따로 있고 저는 세수하고 얼굴 안 닦거든요.
0: 와.
1: 네. 그냥 손으로 물기 이렇게 한번 훔치고 가만히 있으면 말라요.
0: 아, 네.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이 피부를 이렇게 갔구나.
1: 그러니까 피부가 워낙에 안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제가
0: 관리가 이게 들어가잖아요. 나도
1: 네.
0: 오늘 좀 많이 배웁니다. 저도 나도 집에 가서 밤에 샤워하고 아침에 세수할 때 물기 안 닦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저는요
1: 네.
0: 이 towel. So let's get real about towels. You know, some say one use is enough, while others use them for days. So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1: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가들 말로는요, 이제 수건에는 피지나 땀, 뭐 각질, 세균 같은 게 남기 때문에 좀 바꾸는 게 좋은데 특히 젖은 상태로 두면은 세균이나 곰팡이가 금방 번식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습한 욕실에서 수건을 말리거나 얼굴이랑 몸을 같은 수건으로 닦는다면
0: 네.
1: 매일 새 수건을 교체해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0: I see. But interestingly, some U.S. medical and clinic guidelines say there's also a realistic middle ground. So if a towel is dried completely in a well-ventilated or sunny area, using it two or three times is generally considered okay for most people. 그래서 미국 클리닉 센터에서는 통풍 잘 되는 곳이나 햇볕에 바짝 잘 말린다면요, 보통 뭐 2회, 3회 정도는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
1: 제가 또 이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또 안심이네요. 저는 너무 빨래를 많이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0: 아, 그렇구나. 네,
1: 뭐 클리닉 센터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네. 앞으로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전문가들이 또 꼭 강조하는 게 있는데 가족끼리 수건은 따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세균이나 피부 트러블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요.
0: 네. 네. So some people also wonder when it's time to replace their towels.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건 나 지금 뭐지 그 우리 딸 그 돌잔치 때 있는 타월도
1: 아직 쓰고 있어요?
0: 뭐 일단 그냥 뭐
1: 기념으로
0: 갖고 네. 있는데 가끔씩 그걸 꺼내거든요. 네. 타월 빨래를 안 해가지고 네, 필요한 네, 거 있으면 네. 근데 수건을 언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So towels aren't meant to last forever. Most experts say they should be replaced every 6 months to a year.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1: 네, 사실 이제 오래된 수건은 물 흡수도 잘 안 되고 이게 뻣뻣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표면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트러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6개월에 한 번은 좀 너무 자주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0: 그렇죠. I mean, I think it depends on the thickness of the towel too. 그 타월의 이 두께감에 따라 그것도 좀 뭐지 이 6개월은 제가 볼 때 엄청 얇은 타월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그거는 네. 진짜 몇 개월만 쓰면 막 그 끝에 막 벌써 막 찢어지고 네. 막 풀어지는 막 상태 네, 되거든요. 네. 네. 네. 전 타월 좀 많이 쓰고 있어서 잘 알고
1: 그러니까
0: 있습니다.
1: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하더라도 타월 같은 건 다 삶으셨거든요. 네. 요즘은 잘 삶지를 않으니까.
0: 아, 네. 맞아요. 오히려 옛날 그 방법에 조금 더 위생적일
1: 그런
0: 수도
1: 것
0: 있습니다.
1: 같아요. 네. 네. 네,
0: 요즘에는 다 그냥 기계 맡기잖아요. 네. 그렇죠. 자, real quick. 그러면 수건이 축축하고 수건이 아니고 수건이 축축하고 눅눅하다. 그럼 이거 영어로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자, 눅눅하고 축축한 상태를 말할 때는요. damp라고 합니다.
1: damp.
0: D-A-M-P. 그래서 이 수건 아직 눅눅해. The towel is still damp. 그래서 damp하고 wet 차이 그겁니다. wet는 완전 그냥 젖어있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그게 wet인데 그래도 뭐 타월 갖고 뭐 한 머리 정도 감았는데 그걸로 씻었다. 그렇죠. 그걸 걸어놓으면 물 뚝뚝 정도 아닌데 딱 만지면 네. 좀
1: 눅눅하죠.
0: 이렇게 눅눅한
1: 네.
0: 상태잖아요. 그래서 damp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타월 잘 안 말리면 그 냄새가 날 수 네. 있잖아요. 이 눅눅한 냄새까지. 네네. 그 영어로요. musty라고 합니다.
1: musty.
0: M-U-S-T-Y. 그래서 이 수건 덜 말라서 좀 키키해. 그렇죠? This towel is musty.
1: This towel is musty.
0: 네. 그리고 아직 아까 damp 말했는데 그런 상태도 있어요. 나 이거 어제 샤워했는데 타월 걸어놨는데 그래도 아침에 그래도 왜 이렇게 눅눅하지? 이게 눅눅하다로 soggy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1: soggy,
0: S-O-G-G-Y. 그래서 물기를 머금어 묵직하고 눅눅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꼭 수건뿐만 아니라 음식도 soggy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빵이 뭐 옆에 있는 그 뭐 소스 좀 흘러나오는 그런 음식 같이 한 플레이트 있잖아요.
1: 네.
0: 빵에 다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빵 그럼 눅눅해지잖아요.
1: 네, 네.
0: 그거를 soggy라고 합니다. 네, 음식도 soggy 될 수 있죠. 네,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오늘 의견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2부에 혹시 문자 못 읽었으면 2부에 문자 요정이 꼭 챙길 테니까 여러분 do not worry. Okay? 자, 오늘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여기까지 하고 자, you know what time it is. Time for today's EPQ.
2: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자, speak A, B or C.
0: That's right. Three very easy quiz questions. You answer three correctly. Oh, the prizes you get. 소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i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0: 네. 자, 여러분, we're giving you four phone numbers.

numbers to choose from. 자, 전화번호 4개입니다. 0574-6691-6692-6693-6694. 여러분, are you ready? 지금 전화주세요! 죄송합니다. 뉴진스가 부릅니다. 하이포이!

0: 아, 협박하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네요. 네. 두두님이 화는 맨날 나 있죠 라고 말하는데 두두님이 가끔씩 화를 내야지 이렇게 방송이 진행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도전자 잠깐만 이게 비지 싱글 들리는데 지금 통화 중 이 싱글 들리는데 우리 끊었나? 민속 화났다고 끊었나? 무섭다고 끊었나? 혹시 PD님? 아,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I'm just trying to get you to call. 이거 가짜 도파민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좀 가짜 도파민 주고 사람들 아, 내게 딱 전화해야겠다라고 이 주거든요. 아, 그럼 다음 도전자 이거 똑같은 분인지 다음
1: 네,
0: 도전자인지
1: 연결됐나요?
0: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자,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수영구에 사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1: 김태환님.
0: 태환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our show. 오늘의 도전자였는데 태환님 혹시 제가 아까 뭐 화낼 겁니다 라고 그 협박해서 태환님 전화했습니까?
2: 정말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1: 아, 긴장하지 마시고요.
0: 네.
1: 평소에 저희 올스타 잉글리쉬는 자주 들으시나요?
2: 네, 주로 운전할 때 주로 많이 듣는 편입니다.
0: 네. 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는데요. 자, 아주 쉬운 영어 문제 3개만 맞추면요. 오늘 선물 다 받아갈 겁니다, 태환님. How do you feel? 지금 아직 좀 긴장 상태입니까?
2: 예, 막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긴장을 하고.
1: 안 보이는 건 괜찮아요. 잘 네. 들리기만 하면
0: 네,
1: 되죠.
0: 네, 잘 들리기만 하는데 네. 혹시 지금은 운전 중 아니죠? 지금 운전 중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2: 예, 운전은 안 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땡큐
1: 네. 자, 저희가 문제를 내는 걸 잘 들으시면 맞추실 네.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좋아요, 태환님. Are you ready?
2: 예.
0: Alright, let's get it.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혹시 집에 계시는 우리 듣고 계시는 부스타분들도 같이 풀어보세요. 자, 태원님 첫 번째 문제입니다.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en you mix red and yellow, you get orange. When you mix black and white, you get gray. So, here's the question. 이게 문제입니다. What color do you get when you mix red and blue? 자,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A, purple. B, green, or C, brown.
1: 자, 정답은요?
2: 빨간색하고 그 저기하고 섞었는데.
1: 네.
0: 네, 빨간색이랑
1: red and blue.
0: 그렇죠. red and blue 섞으면 어떤 색깔이 나오죠, 영어로?
1: 자, 이게 일단, 지금 영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미술 문제가 됐어요.
2: 네, 갑자기 미술 문제가

0: 기회가 됐어요. 자, 레드앤블루를 섞으면.
1: 파란색을 섞으면은.
2: 그렇죠. 자, 힌트 드릴게요.
1: 네.
2: 힌트. 지금 저희 지금 이거 과일 중에 이거 그 포도 지금 나옵니까? 과일? 네. 그렇죠. 포도 지금 잘 나오죠. 근데 뭐 포도 뭐 샤인 머스켓도 있고 막 그런 색깔도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 포도 색을 말합니다. 그 오리지널 색깔 포도의 색깔이 뭐죠? 태환님.
0: 자, 보기 다시 드릴게요.
2: 포도색이요. 네. 아까
0: 뭐라고요?
2: 아까 용어를 뭐라고 했죠? 포도색인데 그렇죠. 그 포도색 근데 그냥 일단 초이스가 세 개 다시 드릴게요. Purple, 네. green or brown. 여기서 보라색 그 포도색을 뭐라고 해죠 영어로?
1: 1번.
2: 1번 purple?
0: 네. 아직 긴장이 덜 풀리셔 가지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답 잘 맞추셨어요. 네.
2: 저도 오늘 원고 보면서 보라색 나오는지 브라운 색깔 나오지 않나라고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펜으로 섞어봤어요.
0: 섞어보셨구나.
2: 보라 색깔 나옵니다.
0: 네. 1단계 맞추셔서 우리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2: 축하드립니다. 자, 태원님 이제 첫 번째 거 맞추니까 이제 좀 이제 긴장 좀 풀렸죠?
1: 아니, 더 긴장되네.
2: 자, 지금 더 긴장된 상태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Listen carefully.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Pick the conjunction that best fits the blank. 그래서 알맞은 단어로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자, 초이스가 세 개인데요. 제가 그 단어를 문장에 놓고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I was tired because I went to bed early. B. I was tired, but I went to bed early. Or C. I was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0: 네, 정답은요?
2: C.
0: C.
2: So.
1: C.
0: 오, 축하드립니다. 2단계 맞추셨고요. 저희 올스타가 커피 쿠폰과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2: 태원님 이거는 제가 보기도 다 안 줬는데 바로 나왔네요. 네. 네.
1: 나이가 좀 있어서 귀가 잘 안 들려서 근데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어.
0: 목소리는 뭐 나이가 느껴지지가 않는데.
2: 네. 네. 그렇죠. 저보다 동생인 것 같은 그런 목소리거든요. 지금. 네.
1: 청취자 중에 제가 나이가 거의 제일 많을 것 같은데.
0: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1: 64입니다.
0: 뭐가 많으세요? 젊으시잖아요.
2: 아이고, 태원 형님. 아주 젊습니다.
0: 진짜 형님아.
2: 네. 자, 태원님 일단 첫 번째 맞췄고 두 번째 맞췄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백화점 상품권 걸어 있거든요. Are you ready?
1: 좀 살살 해주세요.
2: 죄송합니다.
0: 네.
2: 해마, Are you ready?
1: Yeah.
2: Yeah. All right. Let's get it.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형님. Listen carefully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best answer.
0: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2: It's quite stuffy in here. 자, 빈칸 채우기입니다. A. Yes, please. B. Not at all. C. No worries. 자, 여기서 우리 언니가 창문 열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네! 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It's quite stuffy. 여기도 안에 너무 깝깝하네요. 그래서 창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yes, 네라는 답을 A, B, C 중에 뭐라고 하면 됩니까?
0: 자, A, yes, please. 다시 한번 보기.
2: A, yes, please. B, not at all. Or C, no worries.
1: 정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2: 네네.
0: Do you mind? 하고 물어봤거든요.
2: 네.
0: 창문을 열어도 된다.
1: 그렇죠. ABC가 보였죠.
2: 예. 그래서
0: 자 다시
2: 네 Yes, please. Not at all. Or no worries. 보통 사람이 Do you mind?라고 하면요, 네 뭐 대답을 뭐라고 주죠? 뭐 하게 싫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창문 열어 주세요. 네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A, B, C, N은요 Yes입니다. Yes는 싫어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B는 not at all. 저는 괜찮습니다. 네 하세요. Or C, no worries.
1: B.
2: B라고 했죠? B. 네. Not at all.
0: 축하드립니다.
1: 아, 너무 떨리는데.
0: 예, 아니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침착하세요.
2: 네.
0: 예.

0: 하실까요?
1: 아니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 아, 아닙니다. 대환이 너를 네.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랑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자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우리 언연이 we'll see you next week.
0: 예,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
2: I'll see you at 7 o'clock.

0: vegetables or seafood on your balcony or outside your home, keep them wrapped in plastic or in a hygienic container and always wash them thoroughly before eating. Above all, it is important that we all work together to reduce fine dust. Walk short distances and use public transportation instead of your personal vehicle. Avoid unnecessary idling, sudden acceleration, and harsh braking, which contribute to exhaust emissions. Let's protect our health by following proper safety measures for yellow dust and fine dust.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1: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2: The time is now 6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4: English with
5: 부산 아지매.
4: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5: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6: 영어 하이소.
7: Remember the last time on our anniversary when I said we should go eat pork soup and you got mad? How about this place today? Do you like it?
5: 자기야, 여기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고급이라서 좀 부담스럽다.
7: Oh, don't worry. For my sweet darling, I could come to a place like this every day.
5: 자기야, 진짜 감동이다. 그런데 자기 왜 자꾸 와인컵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흔드노? 정신 사나 꿇어?
7: You know, red wine is best when it's breathing, like a person. Air is important. Oops, just letting it breathe a little more.
5: 자기야, 와인이고 뭐고 다 흘리갖고 그 옷이 시뻘겋다. 자기야, 그거 빨리빨리 빨아야 된대.
7: Don't worry. I'll just take it to the laundry. Oh, the waiter is bringing something. Enjoy your dinner.
5: 자기야, 왜? 근데 우리 1위 큰 대접에 물 시켰나? 야, 외국에는 물도 돈 받는다 하던데 레몬 하나 띄워주고 엄청 비쌀 것 같아. 이 대접은 어떻게 쓰는 거고 그냥 마시면 되나?
7: Have you heard about that lemon detox? As you know, lemon detox is super popular around the world. It flushes out toxins and makes the body feel lighter, right? You know, in Pelé, restaurants serve this before meals. You're supposed to drink it to cleanse your palate.
5: 잠깐만 잠깐만 자기야, 다른 테이블은 거기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씻고 있다. 어떻게 저기는 곧 발도 씻을 것 같은데. 손 괜찮나?
8: What? 오늘 배워볼 표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7: How do I use this? How do I use this?
8: How do I use this?
7: How do I use this?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뜻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이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무슨 용도인가요? 라는 의미로 What is this for? 역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8: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How do I use this?
7: How do I use this?
8: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9: Oh,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10: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11: 맞다. All Star.
9: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0: 어, 이노자.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1: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0: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자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2: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 right.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we have Minju Sam.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time for 입이 터지는 small 입이 터지는 입이 터지는
1: 입이 안 터진 것 같은데.
0: 네, 입이 터지는 small talk. 네, 아니요. 아까 1부에 내가 너무 크게 말하나? 네. 좀 살살 말하세요라고 이 지적을 처음으로 받아서 네. 뭐 기 터질 정도는 아니죠?
1: 아, 듣기 좋습니다.
0: 아, 네, 다행입니다, 쌤. 너무 다행이고요. 네. 뭐지 그 쉬운 문제 달라고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네요. 네. 아, 죄송 제 목소리 지적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쉬운 문제 달라고 이건 우리 밖에 있는 임 작가님한테 네, 뭐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 근데 역시 우리 민주쌤 들어오니까 지금 벌써부터 지금 너튜브에 일단 쌤 들어오니까 바로 인사해야지. 얼음님, 민주쌤 오셨다. 네, 우리 우지님도 하이라고 하네요. 베니님, welcome back, 민주쌤.
2: Hi, hi.
0: Winter is coming. 안녕하세요, 민주쌤. 이라고 하네요. 두둥님도 민주쌤 하이라고 하는데.
2: Hi.
0: 여러분. 저도 이런 인사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왔으니까 인사를 해야죠. 네. 쌤도 옛날에 그 학교 다녔을 때 그 뭐지 이게 선생님 한국에서 선생님 들어오면 뭐 반장이 이게 일어나서 네, 뭐 차렷 인사라고 이렇게 했죠.
1: 했죠. 저 반장이었는 걸요.
0: 어, 진짜요? 그래서 딱 그 포스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스터분들이 이렇게 인사 잘 하고 있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네. 민수 하이 해주시네요, 너구리님.
0: 감사합니다.
1: 조금 이제 바이 아닌가요?
0: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s 입이 터지는 small talk. Minju Sam always coming in to level up our small talk game. 오늘 일단 무슨 주제를 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1: 네, 오늘 질문이 있어요. 네. Do you like checking out good restaurants? 민수 씨 좀 맛집 찾아다닐 것 같아요, 왠지.
0: 저는 이런 질문 있잖아. Do you eat to live or live to eat? 네. 먹기 위해 삽니까? or 살기 위해 먹습니까? I live to eat. 네. I think food is such a gift. To mankind. 네.
1: 그럼요.
0: So I love it. 저 완전 좋아하죠.
1: 네. 그럼요. I'm curious. If there is a long line, how long are you willing to wait? 한 몇 시간 정도 대기하실 수 있어요?
0: 음식 먹기 위해요? 최근에 the last time I waited longest, 3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 hours.
1: 무슨 음식을 3시간을 기다려서 드신 거예요?
0: 3 hours인데 아 근데 이거 3시간을 기다렸는데 근데 계속 줄 서 있는 건 아니었어요.
1: 아, I see. 그러니까
0: 대기 걸고 다른 거 하다가 근데 거기 먹기 위해 간 거거든요. 네, 한국 아니었고 그 일본 갔을 때 그 뭐지 그 고기를 먹기 위해 대기 걸고 3시간을 기다렸거든요. But worth it.
1: Really?
0: 진짜 it was worth it for
1: That's
0: me.
1: That's really patient.
0: 네.
1: 저는 뭐 한
0: 20 minutes. 20 minutes?
1: Max.
0: Max. 20분보다 더 걸린다. 여기 딴 데 가자.
1: 네.
0: 무조건. 저는 줄 서서 근데 like the longest I've waited for is like maybe 30 minutes. Like in line. 줄 서서 30분을. 이거는 한국에 경주에 그 계란 김밥 있잖아요. 그 유명한 계란 김밥. 그거를 먹는다고 30분 동안 기다리는데 But other times, if I have to actually wait in line, then I might pass. But 대기 걸고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I could wait.
1: 근데 네. 밖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쵸? 어쨌든.
0: 우리 부사분이 물어봐요. 대기 걸어둔다. 뭐 영어로 뭔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wait list.
1: Yeah.
0: 네. 네.

0: can I waitlist?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대기 걸 수 있어요. Mm-hmm. Or 근데 뭐 이런 단어 queue up. Queue up. 이라고. 근데 queue 단어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많이 쓰거든요. 이게 줄 쓴다. queue를 많이 쓰는데 뭐 근데 뭐 where can I queue up? 뭐 어디 뭐 대기 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mm-hmm. 할 수 있죠.
1: Get 네. on the waiting list. Waitlist. 제일 많이 맞습니다. 써본 것 같아요, 저도.
0: 네. 아, 근데 이게 부산에도 진짜 이게 뭐냐면 we are a city of 맛집 as well. 네, 사람들 여기 와서
1: 맞습니다.
0: 식당들도 많고 줄 서는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1: 맞아요.
0: 부산에서.
1: 그리고 요즘 뭐 this, you know, trying new restaurants is kind of a thing.
0: Oh yeah.
1: 거의 취미가 돼버린 느낌이잖아요.
0: 네네네.
1: 맛집 찾아다니는.
0: 맞습니다.
1: 그죠? 부산 그 좀 풀어보세요, 맛집 좀.
0: 아,
1: 좀 알려달라고.
0: 저요? No, I, 이거 gatekeeping이라고 합니다. 게이키핑.
1: 너무 이거 심하다.
0: 제 지금 폰에 지금 리스트 계속 추가하고
1: 진짜요?
0: 있거든요. 네네네.
1: 너무해.
0: 네. 뭐 오늘 뭐 민주 쌤 뭐 방송 재밌게 하면 제가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1: 노력해 볼게요.
0: 좋아요. So today, I guess you know we're gonna be talking about expressions and small talk lines you could use when talking about.
1: Good restaurants.
0: Good restaurants.
1: 맛집이죠.
0: 어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take out your pens and pencils and papers. 오늘은 뭐 as always 꼭 오늘만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네, as always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It's kind of a hidden gem. 여기 아. 은근히 숨은 맛집이에요.
0: 네.
1: So a hidden gem is a place that not many people know about, but it's actually really good. 그래서 여기서 hidden gem은 직역하면 사실 숨겨진 보석이라는 뜻인데 아직 유명하지 않지만 진짜 괜찮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0: 네.
1: So when you find a place that's not too famous but really good, you can say it's kind of a hidden gem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But for me, I want to keep it a hidden gem.
1: Oh, 진짜.
0: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gatekeeping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어디에 나만 알기 위해 이렇게 갇혀서 아무도 못 보게.
1: 꼭 알아낼 거야.
0: 저희 폰만 뺏으면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폰만 뺏으면 되거든요. 네. So it's not just good. It's more like secretly really good, right? 그냥 맛있다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은근히 진짜 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1: 공유하고 싶지 않다.
0: 어, 맞아요. hidden gem 좋습니다. So, this place is a hidden gem. 뭐 여기 뭐 은근히 뭐 숨은 맛집이야. Or 뭐 집 근처에 숨은 맛집 하나 찾았어. I found this hidden gem near my house, right? Or 여기 뭐 겉보기에는 좀 평범한데 숨은 맛집이야. This place doesn't look fancy, but it's a hidden gem.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Mm-hmm. 뭐 이런 상황 다 쓰실 수 있고 사실 근데 뭐 힌잼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뭐 장소, 콘텐츠, 사람한테도 다 쓸 수 있잖아요.
0: Oh yeah,
1: 요즘
0: for sure.
1: 콘텐츠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That show is a hidden gem.
0: 맞습니다. 사람들 아직 많이 모르는데 맞아요. 너무 재밌어.
1: 예를 들어 네. 민수 브이로그 같은 거?
0: 아 저요? 이거는 hidden gem이라고 하기보다 잼도 아니고요. 이건 히든. 그냥 히든으로 냅두자. 네, 그러니까 숨어놓자 이거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But, you know, I think what you're trying to say is 사람들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알게 되면 너무 이렇게 맛있고
1: 맞아요.
0: 큰 프랜차이즈 식당 이런 데보다 이것도 괜찮은데 따라갈 만한데 이 단어 있잖아요. Underrated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1: Oh, this place is underrated.
0: 네,
1: 진짜
0: underrated.
1: 약간 과소평가돼 있어.
0: 네. 이렇게 맛있는데 사람들이
1: 맞습니다.
0: 모른다고 right? This place is underrated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니면 뭐 not a lot of people know about this place 하고 그냥 풀어서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뭐 Is this place legit? Mm-hmm. 이 legit 단어 L-E-G-I-T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legit. 이 legitimate 단어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Or 진짜 맛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Is it actually good? Is it a hidden ge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 네. 어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 It's kind of a hidden gem. 이거 실제 대화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Place looks kind of random. 여기 딱 좀 애매해 보이는데?
0: 아, 민주, come on. That's because it's kind of a hidden gem. 그래서 숨은 맛집인 거지.
1: Really? It doesn't even look good.
0: Exactly. That's how you know.
1: Okay, now I'm curious.
0: See? It works every time. 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당이 이게 너무 깨끗하면 이렇게 음식이 살짝 너무 뭐라 그러지?
1: 맛이 없어요?
0: 너무 맛 없는 것보다 for me, a restaurant has to have a little bit of character이라고 말할게요. 네. 미국 가면요. 좀 유명한 게 그 베트남 쌀국수 식당들이 있거든요. Right? Here, 한국에서는 베트남 쌀국수 뭐 건강 음식 정도로 부를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도 들었는데 근데 미국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막 베트남 그 쌀국수 위에 기름도 좀 있고 뭐 고기도 좀 많이 넣고 하는데 근데 the kicker, right? The kick, kick이라고 하죠. is 가끔씩 식당 나올 때 서빙 하잖아요. 그 접시 잡을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살짝 국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살짝 들어갔고 이렇게 서빙해 주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해주니까 뭐가 조금 그걸 안 넣었으면 뭐가 좀 짭짤한 맛이 좀 살짝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1: 민수 추천 맛집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이게 완전 그 말대로 이게 손맛입니다. 손맛.
1: 그러네.
0: 네, 자 그러면 it's kind of hidden gem 첫 번째 표현이신데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What's your go-to here? 여기 오면 보통 뭐 시켜요? 여기서 go-to는 뭐 어떤 상황에서 항상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골 메뉴를 의미하는데
0: 네.
1: So your go-to is something that something you always order because you know it's good.
0: 아,
1: 맛있어서.
0: 맞습니다. 네.
1: 방금 거 있으세요?
0: 방금 아까 쌤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1: 네?
0: So good 하면서 이게 침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음식 상상하고 있었어요?
1: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맛있겠네요. 뭐든지.
0: 그렇죠. 네. 그래서 go to something, especially when it goes to when it comes to food, like basically it's your favorite. 그냥 제일 좋아하는 메뉴 아이템이다 이렇게 말하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what's your go to 이렇게 물으면 그 뜻이잖아요. 뭐 what do you recommend 이렇게 그냥 물어볼 수도 있죠.
1: 맞죠.
0: 네. 근데 그거보다 it's more like what do you always get? 너 그럼 여기 가면 항상 뭐를 먹어?
1: 네가 먹는 걸 먹고 싶은 거죠. 나도.
0: Exactly. 특히 이제 추천하는 입장이면 그거를 말해줘야죠.
1: 그쵸.
0: 그냥 거기 맛있어. 땡 하면 안 돼요. 뭐가 맛있니? Right? 그래서 그냥 추천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무조건 먹는 게 뭐야? 이런 느낌입니다. So, I guess you could say what's your go-to here? Or, 뭐 이 집 오면 항상 뭐 시켜? What's your go-to at this place? Or, 뭐 여기 단골 메뉴 뭐 있어? Do you have a go-to order? here 이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
1: 맞습니다. 그리고 뭐 what should I not miss? 이렇게 쓰기도 해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야? 꼭 먹어야 될 거 알려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 캐주얼하게 what's the move here?
0: 네.
1: 이렇게 쓰더라고요.
0: 맞아요. what's the 뭐라고요?
1: move.
0: what's the move here?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이렇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추천을 받았으니까
1: 칭찬 받고 싶으신 거예요?
0: 칭찬 계속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인사 좀 하면서 좀 서로 같이 지냅시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go to는 원래 뭐 어떤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뭐 내가 항상 선택하는 것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So it's like your default choice, something you always go for because you trust it. 그냥 믿고 가는 선택. 실패 없는 픽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음식 말고도 I think not only when it comes to food, you could use it for other things, right? 예를 들어 음식 말고 식당을 말하는 거다. 이게 제 단골 식당이에요. This is my go-to restaurant. 네. Or 아침 무조건 커피죠. Coffee is my go-to in the morning. 네. Or 예를 들어 뭐 고민 있을 때 항상 이분한테 가서 좀 이렇게 털어놔야 돼. She's my go-to person when I need advice. 네. 나 오늘 뭐 데이트인데 나 그럼 뭐를 입어야 되지? 이걸 입어야 되지. 제 단골 코디. This is my go-to outfit. 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아요. So go-to 이 단어 배워봤는데 지금 실제 대화로 이거 대화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Okay, what's your go-to here? 맛있겠다. 여기 오면 너 뭐 먹어?
2: I don't know. Everything's good. 글쎄, 그냥 다 괜찮아.
1: Oh, come on. Just tell me one.
2: If I tell you, it won't be my go-to anymore.
1: Oh, you are unbelievable.
0: 어 근데
1: 아 진짜 치사하네요. 진짜.
0: 민순이도 은근히 게이키핑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네. 아 나만 알면 좋잖아요. 다른 사람 알게 되면 이렇게 너무 퍼져가는 느낌이니까.
1: 같이 가서 먹어야지 맛있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그게 행복.

0: 그게 행복이죠. 좋습니다. Go to. Nice. Thank you so much. 자,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마지막 표현입니다. It's worth the wait.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줄을 서야 되는데 네. 그래도 가치가 있다. 그만큼 맛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It's 네. worth the wait.
0: It's worth the wait. So even though there's a long line, 그럼 줄이 아무리 길어도 그렇죠. 이 줄 뭐 한 시간, 두 시간, 뭐 예를 들어 저는 세 시간 뭐 걸린다. 그래도 기다릴 거다. It's worth the wait. 이런 뜻이구나. 네. So it's so good. 왜냐하면 너무 맛있어서 기다릴만 하다. 라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So I can say, 뭐 여기 기다릴만 해요. This place is worth the wait. Or 아, 줄이 좀 긴데 기다릴만 하다. The line is long, but it's worth the wait. Or 아, 진짜 저를 믿고 기다려도 돼요. Trust me, it's worth the wait. 이런 거죠. 이거 추천 받을 때 이걸 많이 들었어요. Trust me, it's worth the wait. 이걸 yeah. 많이 들었습니다. 네.
1: 맞습니다. 아니 뭐 간단하게 it's worth it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강조하시고 네. 싶으면 totally worth it.
0: Totally worth it. 네, 완전 뭐 기다릴 가치가 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궁금할 때 그렇죠. 거기 맨날 줄 있잖아. 진짜 기다릴만 해? Is it really worth the wait?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자, 그러면 이 표현도 실제 대화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Wow, the line is crazy.
2: I know, but means you trust me, it's worth the wait.
1: Are you sure?
2: Trust me, you will not regret it.
1: Okay, I'm trusting you.
2: Cool. Means you, 잠깐만, I'll be right back. Hold my spot, okay?
1: 야, 어디 가?
2: 아, 잠깐만, 나 저기 쇼핑 좀 하러 갈래. So, are we next? 그래서 우리 다음이지?
0: 제 중요한 부분 놓쳤습니다. 죄송해요. A few moments later. 미미는 똑같죠. 저 불어 발음 좀 여기서 좀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1: 아, 네.
0: 네.
1: 아까 해주셨어야죠.
0: 다음에 direction 꼭 넣으세요. 오케이. 민수 불어 발음으로 a few moments later.
1: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요즘 이제 날씨도 지금도 이렇게 좋으니까 and plus later when it's summer vacation 여행도 많이 갈 거고
1: 그렇죠.
0: 그렇죠. 하니까 이제 맛집 무조건 찾게 되잖아요.
1: 네, 보내주세요. So, 맛집. Go-to 메뉴랑 같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죠. 네. 오늘 방송도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으니까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쌤.
1: Thank 네. you so much.
0: But only to you. 우리 부스타분들.
1: 오, 치사해.
0: 아, 여기 뭐냐 홍보하면 안 되거든요. We're public radio. 네, 홍보하면 안 돼서. 좋아요. So, expressions you could use when it comes to small talk on the topic of 맛집, right? Good restaurants. 자, 그럼 복습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t's kind of a hidden gem.
1: 여기 은근히 숨은 맛집이에요.
0: What's your go-to here?
1: 여기 오면 보통 뭐 먹어요?
0: It's worth the wait.
1: 기다릴 만한 가치 있어요.
0: Nice. Minju쌤, thank you so much for today. 노고님도 민수, 점에추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무조건 치킨 아닙니까? 무조건 치킨 아닙니까? 점에추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점에추? Chicken. 네.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Sam?
1: Okay.
0: 네, in the meantime, 놀아줘도 여기 점에추 하나 주네요. 카레.

0: 부산 뭐 어디라고요?
1: 부산지방기상청.
0: 네, 부산지방기상청에 가서 이분을 방송하는 거 보이게 되면요.
1: 네네네.
0: 바로 언팔할 것 같아요.
1: 네, 되게 많은 문자들을 주셨는데요. 날쇼정 퇴근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일 제가 한번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서님께서 문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부담스럽다가 영어로 뭐예요? 이런 문자로 혹시 영어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0: 뭐 어느 면에서 부담스럽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쵸. 아까 뭐 유주님 물어보는데 그 데니 리님도 이렇게 물어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담은 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네네네.
0: 그 어느 면에서 부담스러운지 그걸 뭐 알려주시면 제가 네. 영어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 혹시 머리카락이 부담스러우신가요?
0: 일단 보면 좀 불편함을 주잖아요. 나 이 사람 볼 때 좀 부담스럽고
1: 네네네.
0: 뭐가 조금 뭐라 그러지? 이렇게 더러운 슬래시 좀 네? 징그러운 그런 느낌을 준다. 네, 우리 옛날에 에이샤 이 표현을 네, 네 가르쳤는데
1: 네네네.
0: Ick, I-C-K. 그래서 문자 요정 he gives ic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1: 대부분 조금 사심 있으신 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0: 그래서 우리 PD님이 우리 부스타분들 너무 생각해 주셔서 일단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래서 최대한 줌아웃을 했거든요. 네. 와, 이 정도 사이즈를 보니까
1: 네네네네.
0: 개미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1: 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0: 네.
1: 그 우리 다니엘 리님께서인가요? 뻔뻔하다가 영어로 뭔가요?
0: 햄치님이 물어봅니다.
1: 아, 햄치 미안합니다.
0: 네. 햄치님이
1: 제가 너무 줌아웃 돼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서
0: 본인 모니터는 줌아웃 안 되어있잖아요.
1: 미안합니다. 네. 네. 햄치님께서 뻔뻔하다는 네. 영어로 뭐예요?
0: 자, 뻔뻔합니다. 네네네. 이건 영어로요. cocky라고 하죠.
1: cocky.
0: 네, cocky. See, he's too cocky.
1: 너무 죄송한데요. 네. 우리 유저님께서 민수 씨도 100배 축소해 주세요. 이렇게 줌아웃 해 주세요.
0: 100반?
1: 100배.
0: 100배?
1: 네, 100배. 그럼 그 점 아닌가요? 네.
0: 100배. 100배 축소하면요.
1: 아, 저에게 하는 말이었대요.
0: 그렇죠. 근데 잠깐만 희한하게 오늘 저의 편을 드는 분들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1: 아, 지금 순위를 읽어야 되는데요.
0: 이거 좀 써삽니다.
1: 네, 그 우리 햄찌님 눈 똑바로 떠주세요.
0: Open your eyes, please. Wider.
1: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되고.
0: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1: 네네네. 진짜 calm down, calm down.
0: 일부의 목소리 너무 크다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자, 어제 1등은요. 낙지연이님이 하셨거든요.
0: Oh yes.
1: 근데 오늘은요. 고수님.
0: So the chain is broken.
1: 네.
0: 이거 연속으로 못 하겠네요. 그러면
1: 못 하겠어요. 저희는 처음에 고수님 1등 하셔가지고 이거 빠르게 폐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요.
0: 네.
1: 쉽지 않습니다.
0: 네. 쉽지 않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뭐 순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0: 네.
1: 그 우리 그 수건에 대해서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봤잖아요. 이것까지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구리님, 수건의 수명은 수건이 찢어질 때까지입니다.
0: 찢어지는 순간.
1: 네.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0: 얼마나 찢어집니까?

0: 그 요가 자세.
1: 맞아요.
0: 되겠네.
1: 어, 말이 없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러면은 조금 더 큰일 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허벅지를 강하게 그 strong pinch라고 하잖아요. 꼬집는 거.
0: 아.
1: 네. So like when our bodies receive two strong stimuli simultaneously. 맞아요. Stimuli 맞습니다.
0: 맞아요.
1: 네네네.
0: 뭐라 안 그랬습니다. 저는.
1: It prioritizes the stronger one. 그렇죠. 배 아픈 것보다 네. 이제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을 때 네.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
0: 아,
1: 네.
0: 오케이.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 뇌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0: So you have to basically distract yourself.
1: 그렇죠.
0: 네.
1: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complex math 이런 것들이죠.
0: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요?
1: 뭐 머릿속에서 100을 100에서 7을 계속 빼는 거예요. 그래서 0에 도달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또 한번 그 distraction, 그 distract 할 수 네. 있는 거죠.
0: 네네네. 네네네. 자,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뭐라고 해야지?
1: 네네.
0: 그 이게 된... 이거 어떻게 좀 solid한
1: 네네네
0: solid한 그 덩이면
1: 네,
0: 네, 그 it면 네. 가능할 것 같은데,
1: 것 같은데.
0: 아, 부스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0: 그런데 설사는 방법 없을 것 같은데
1: 네.
0: 네. 그럼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그냥 내려야 돼요. 네.
0: 네? 뭐를 내려요?
1: 그 차에서 내리든
0: 네.
1: 뭐 어디든 간에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네. 그건 답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둥피님 이 시리즈 안 끝났나요?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0: 이번
1: 네.
0: 있을 때까지
1: 동안은?
0: 네. 네, 있을 동안은
1: 시리즈 계속 나옵니다.
0: 계속 네. ING입니다. 네.
1: 네.
0: 자, 오늘의 Did You Know brought to you by producer 조. 네, 덩을 참는 방법 잘 배웠습니다.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flammable materials to the mountains.
1: Second, do not cook or camp in the mountains. Third, do not litter cigarette butts. Your small actions are the first step towards protecting the beautiful forest.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2: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3: 7:00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헬로 에브리원,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ong.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리뷰 좀 올려볼까. 내 별스타그램을 켜고 보자. 팔로우가 몇 명이나 늘었나. 아 뭐고 어제보다 더 줄었노. 아이씨.
3: Excuse me. Here's your bill. Sign here, please.
2: 뭔데 알아보는 거가 사인? 아 오케이. 와 내가 외국까지 와가지고 사인을 하게 될 줄이야.
3: And how was your meal? Did you enjoy it?
2: 내 팔로워인가 리뷰 잘 써달라는 말인가 보네. Yes yes, thank you. Sign here.
3: Yes, sign here, please.
2: 여기다가 사인 이렇게 하고. 근데 사인 해줬는데 왜 안 가지? 뭐 다 바라는 거 있나?
3: If you'd like to pay by card, may I have your card, please?
2: 뭔데? 여기 말고 자기 카드에도 사인해달라고. 진짜 이 인기 내가 못 산다. Yes, yes, okay. 근데 뭐 카드에 사인해달라고 해놓고 카드를 줘야 사인을 하지. 카드, please.
3: Okay, yes. Take your time. I'm in no rush. Just let me know when you're ready.
2: Ready? 레디, 사인할 준비됐냐고요? Yes, I'm ready.
3: Yes, so if you give me your card, I'll process the payment and you can be on your way.
2: 카드에 사인 먼저 해달라는 말이네. 알겠다고요. 오케이, 카드 플리즈.
3: Yes, sorry, I need your card first.
2: 오케이, 카드 플리즈.
3: Yes, so your card, please.
2: 오늘 배워볼 표현, 여기에 사인하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3: Sign here, please. Sign here, please.
2: Sign here, please.
1: 우리가 어떤 것을 거래하거나 계약을 할 때 하는 sign, 그리고 유명인의 sign, 모두 한국에서는 sign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sign은 조금 다릅니다. 카드 명세서나 계약서에 하는 sign은 sign, 유명인이 하는 sign은 autograph라고 합니다. 유명인에게 사인을 받고 싶다면 Can I get your autograph?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사인하세요. Sign here, please.
3: Sign here,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